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our shining star today is Ascent, who is back with a brand new tr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아센트입니다.
0: 자, 한 분씩!
2: 한 분씩!
0: 우리 효원 씨부터.
3: 타임 안 재시고 그냥 바로 인사하면 되나요?
0: 아니, 바로!
3: 약간 이제 아리랑을 하도 좀 와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0: 타이머는 좀 이따가!
3: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센트의 막내 효원입니다.
0: 와우!
4: 네, 안녕하세요. 어센트 레온이라고 합니다. 안녕.
5: 헬로. 안녕하세요. 어센트 리더 가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와!
7: 네, 안녕하세요. 어센트의 카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자, 우리 3월에 봤대요.
2: 3월이면은
0: 꽤 됐네. 벌써? 꽤 됐네요.
6: 반년 만이네요.
0: 꽤 됐네요. 우리 멤버들 잘 지냈죠?
5: 저희는 뭐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오늘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번 컴백 의상, 안무, 뭐 뮤비.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오늘 할 얘기 많아요. So we've got a lot to talk about. It's been about 6 months since we've last seen the members. And yeah, like I'm loving the concept. I'm loving the song, but also I'm loving the music video.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today. But we do have to do our game as Hyun was trying to get on top of earlier. 우리 효원 씨가 아까 시간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네. 맞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10초밖에 안 줬잖아요, 피디님이.
5: 짧긴 했어. 맞아.
0: 짧긴 했어요. 그래서 피디님 이번에 다시 20초를 줬어요.
5: 야, 더블이 됐어. 더블이.
0: 더블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알죠? TMI 뭐 애교 뭐 좀 귀엽게 뭐 아무거나 좀 어필을 하시면 돼요. So they have 20 seconds because last time PM only gave them 10 and it was she agreed it was a little too short. And so we're going to be doing 20 seconds today and we're going to be going from the opposite. So Kaya's going to get a chance to start today. 우리 Kaya 씨가 시작으로 자, 알죠? 이제 원래는 우리 효원 씨까지 가는 건데
5: 네네.
0: 의리 게임으로 뭐 알아서
8: 뭐,
0: 하시면 돼요.
5: 가보자.
0: 혼자 하셔도 되는데 So yeah, the whole point of it is to get everybody in 20 seconds, but I mean it's up to the members. So they can do what they want with that and Kaya's gonna start off. 자, 준비됐어요?
8: 네.
7: 네.
0: Alright, Q!
7: 안녕하세요. 저는 끝났다. 카일리라고 합니다.
8: 빨리
7: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희 부모님 보고 계세요.
6: 아니, 이거 그룹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개인 소개했으니까.
5: 지금 시간이 없다.
6: 우리 지금 7개월 만에 앨범 나왔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5: 형언니, 어머니 듣고 계시죠? 아, 가람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4: 네, 레온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5: 형아, 미안하다.
3: 저희 부모님 지금 보고 계신데.
6: 너 누구야?
5: 형아, 미안하다.
3: 저요? 시간 지나서 말씀드릴 수 없죠.
4: 아까 이거 시간 안 되냐고 너가 물어봤잖아.
5: I'm over.
0: So apparently, Hyun's parents are listening at the moment.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So hello to all the parents who are listening. But it looks like the members were definitely taking their time. Kai took his time to say hello. And then Jay, of course, was like, wait, what?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supposed to start introducing our team? And then he tried to waste as much time as possible, even though everything started to speed up. We did not end up getting to Hyun. 자, 만약에 시간이 갔었다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3: 딱히 있진 않았습니다.
0: Oh, okay, so he didn't necessarily have anything to say. But we have everybody warmed up, and now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the keywords for today. 오늘 우리 효원 씨가 마지막 얘기를 못했으니까 If I Die Tomorrow 아니면 어센트 생존일지 아니면 TMI 수집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할래요?
5: 한번 골라봐 보세요. 다 골라봐.
3: 생존일지가 뭔가요?
0: Oh, okay. So Survival Diary is one he's gonna go for.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뮤비를 보면 네네. 좀 재난 영화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재난 영화의 좀 테마로 만약에 멤버분들이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 효원 씨는 무슨 역할 할 것 같아요?
3: 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의사 역할 할 것
6: 같아요. 혼자 멋있는 거 다 하려고.
0: Okay, so because the music video feels kind of like an apocalyptic type of a music video, we're asking them if they were in that type of a movie, what kind of role they were going to be playing. I asked Hyun who he would play. He's like, I'm going to be playing the doctor that saves everybody.
5: Doctor.
0: Okay. Doctor. 자, 그러면 아무리 위험해도 멤버분들을 먼저 챙길 것 같은 멤버.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3: 전부 아, 다 그렇겠지만.
5: 어. 네. 위험해도 네. 누구를 챙긴다면 저죠. 아니, 눈빛이 왜 그래요? 아니, 눈빛이 왜 그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 멤버야 그렇다 쳐. 아, 멤버야 호스트잖아.
0: 제가 가랑실을 너무 오래 봤나 봐요.
5: 너가? 네, 아니
0: 아, 왜냐면 가랑씨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역할이기는 한데 가위바위보에서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좀 열어보고 물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5: 아, 왜 그렇게 된 건지.
0: 어, 어떻게 된 건지.
5: 아, 사실 저도 이제 촬영이 중간에 되면서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아 너무 감사했죠.
0: 네네네네.
5: 감사했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저건가 약간 걱정도 했고 가장 좋아했던 건 저희 아무래도 부모님이.
0: 아 오케이 오케이.
5: 어, 네, 너가 주인공이라서 좋더라 이렇게.
0: 오케이. So, Karan says that he probably would, but I was like. I hesitated a little bit. He's like, I understand getting this from my members, but why? Why is our host doing this? And I was like, I think I've seen you for many, too many years. But and I was also kind of teasing him about the music videos. Like, how did you end up being the one that sacrificed yourself in the music video? He's like, I found out when we got there and the director made the decision. His parents were happy, though, because he was the main character for that.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who thinks that they actually would survive the longest in a apocalyptic situation? Yeah. 자, 만약에 진짜 재난 영화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나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4: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정확히 기간을 제가 어떻게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멤버들 중에선 제가 가장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재난 시에는 아무래도 좀 의식주의 영향을 많이 특히나 더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위도 더위도 좀 많이 안 타는 편이고 음식 같은 것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배탈 같은 게 안 납니다.
5: 맞네.
0: 그런
5: 인정할 수밖에.
6: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예 반론이죠.
6: 저희 멤버들마다 정말 제 각각이거든요.
5: 제 각각.
6: 방금 이제 우리 카이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의식주의 이제 그런 걸 신경 쓰는 성격이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아요.
5: 이유는
6: 근데 그 이유는 뭐냐?
5: 이유?
6: 뭐 상서비만큼 추위를 덜 타서 아니에요.
5: 아니에요.
6: 잔머리를 써서
5: 잔머리.
6: 어떻게 해서든 저는 살아남을 것
5: 같아요. 한국어로 이제 JQ라고 하죠. JQ.
6: 그렇죠.
5: IQ 아니고 JQ.
6: JQ.
5: 잔머리.
0: Yeah. Okay, so Kyle says that he thinks he's going to live the longest in any of those like more dramatic situations. And the reason is because he's pretty oblivious to what's going on around him. So he doesn't get cold very easily. He doesn't get hot very easily. And if he eats anything, he doesn't really get sick as well either. So he feels that in just that endurance, he'd probably live the longest. But Jay's like, no, hold on. I mean, for that, I understand that. But for me, I think I'm going to live the longest. And the reason is because apparently, according to Karam, Jay has his own way of thinking. It's called JQ. And he's really good at kind of reading the room really quickly. And he would be able to use his brain to kind of go back and forth and get a chance to survive the longest. Very interesting. Mm-hmm. 자, 그러면 좀비 세상이 됐다면
5: 좀비
4: 네.
0: 누가 제일 먼저 물릴 것 같아요?
8: 누가 제일 먼저 물릴 것 같아요?
5: 제 생각엔 효원이 같아요.
4: 저도 효원이 같습니다.
5: 가장
6: 저도 효원이 같아요.
5: 야, 이유는 What is the reason?
6: Yeah.
5: 효원이는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예요.
6: 이거 왜 이렇게 됐지?
5: 나는 가면 안 될 걸요?
3: 아, 이렇게 하려나?
5: 한번 해 볼까요?
6: 아, 난 괜찮을 거야.
5: 안 돼. 큰일 났어.
6: 저는 다른 이유예요.
4: 그 효원이랑 저랑 둘이 약간 제가 해병대 나오고 효원이가 그 특공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거 가지고 투닥거릴 때가 있는데 만약 좀비가 있는 세상에서 제가 효원이한테 만약에 야,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고 하면 효원이는 왠지 아 역시 형은 해병대 나와가지고 그런지 막 겁이 많네요 형. 저는 괜찮아요. 저는 특공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그러고 돌아댕기다가 꼭 물려가지고 올 것 같아요.
5: 한국어로 하면 이제 까분다라고 하죠.
4: 네, 까분다가 물릴 것 같아요.
6: 그리고 의사라고 했잖아요. 진찰하다 물리는 거야.
3: 아, 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5: 아, 성형외과였어? 아, 피부미용 쪽이었구나.
0: So, oh my God. So, Hyun was the one that was chosen by the members, and they just had a full-on conversation about this. I love how the members are so close that this comes out. Okay, so Hyun is a very curious individual. So even on a daily basis, he is very curious about certain things. And so Kanam was like, I think he's gonna just be like, nah, watch. I'm like, even if I get bit, I'm gonna survive in a zombie apocalypse, and he's gonna find himself that way. But Kaya was saying something very different. He was saying that since both of them came out from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s, serving a pretty harsh terrain areas, it seems like they like to bicker about, you know, who's better. And so when they do that, he feels that in the situation, like if Kaya's like, no, it's dangerous, don't go outside, he's gonna use that in that conversation and be like, it's because you're afraid, trust me, I'm gonna be fine. And then he's probably going to get bitten in that kind of a situation. And then of course Jay was mentioning that, you know, he wanted to be a doctor in a apocalyptic situation, and he's probably gonna get bitten while he is trying to help others. And he's like, no, I was gonna be a plastic surgeon. Doctor. For that, okay, we need to move on to our next keyword. 우리 다음 키워드를 할 건데요.
9: 좋습니다.
0: 우리 레온 씨 뭐 할까요?
2: 레온,
4: If I Die Tomorrow 돌아왔으니까.
0: 자, 본인 곡 소개 담당이에요?
4: 곡 소개 담당이요?
2: 저희는 모든 멤버가 곡 소개가 가능합니다.
0: 네.
2: 레온이 해봐.
4: 해봐요. 네, 이번에 저희가 9월 3일에 선 공개로 이제 엠넷에서
2: 괜찮아.
4: 저희가 전작에서는 나 본인 스스로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 다음 곡으로는 저 나뿐만이 아닌 이제 상대방을 상대방을 더 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곡으로. 내용의 곡으로 돌아왔고요. 이번 곡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0: 와우.
2: 그래도 한국어 되게 잘하지 않아요? 영어 엄청 잘하니까.
0: Okay, so Leon is able to jump in to say that they were able to do their pre-comeback stage through Mnet on the 3rd, and then on the 4th they were able to make an official comeback with If I Die Tomorrow. Mm-hmm. And if before they were focusing a little bit more on me, myself, this one, it's supposed to be to uplift others in the track as well. So let's talk about the music video. 우리 뮤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2: 좋습니다.
0: 일단은 뮤비는 그 정도의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멤버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상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느낌을 내려면 이제 현장에서 막 바람도 억지로 막 불기도 해야 하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2: 연기도 많이
0: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다른 뮤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3: 있었죠.
2: 난이도가 있었던 것도 뭐 약간 새로운 시도
3: 많이 했어요.
2: 뉴 챌린지.
3: 뉴 챌린지. 예. 같은 얘기였어요, 저도.
2: Okay.
3: 이게
2: okay.
3: 뭐냐면 저 처음 해봤어요.
2: 처음 해봤지.
3: 그런 이제 어쨌든 뭐라지? 제 공부를 해 봤거든요.
2: 볼륨 매트릭스.
3: 볼륨 매트릭스 캡처라고 해 가지고 조금 그런 CG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이제 그 언어거든요.
0: 네네.
3: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첫 시도를 이제 해 보기 앞서서 어떤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런 동그란 핸드폰으로 한 몇백 개가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관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를 막 다 찍고 있어요.
2: 안에서
3: 찍으면서
2: 연기도
3: 표정,
2: 하고
3: 연기, 눈빛, 뭐 행복한 표정, 우는 표정, 신나는 표정 이런 걸 다 입력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0: 오,
2: 네. 되게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0: 그러니까. 네. Okay, so in the music video, there's a lot of computer graphics, and obviously this means that the members are also going to have to do a lot more for the music video shoot. And so what happened was, they used a little bit of AI in this as well. And so with the to build that into the music video, the members actually had to go into this studio that had hundreds of cameras that are just surrounding them. And what they did was they were capturing different facial features of the members, and that
9: would end up going into data, and that data was later used into the music video as well. So I have to ask, because Karam, you were a really big part of the music video. 와이어는 탄 거잖아요.
2: 와이어요?
9: 네.
2: 와이어를 예, 뭐 비슷한 걸 탔어요. 예, 비슷한 걸 탔고 그다음에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TMI인데 그 카이리가 엄청난 액션 동작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9: 어, 네.
2: 안 나오더라고.
6: 하나도 안 나왔어.
2: 얘 낙법도 치고 막, 네. 막
4: 진짜 열심히 뒤에, 구르고
2: 어, 막 그 그 네. 무거운 의상으로 막 뒹굴고 네. 뛰어다니고 막 다 했는데 많이 잘렸어.
6: 대표님한테 얘기했잖아.
10: 표정뿐만 아니라 어쨌든 액션, 액션 같은 저희 모션을 직접 따야 되기 때문에 제 모션을 따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제시를 이제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주면은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는 걸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다 같이 뛰는 거 넘어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나고 막 구르고 이런 것도 직접 다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가람이 형이 이제 운 떨어지는 운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역할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형이 막 바지에 막 액세서리 같은 게 뭐가 많이 저보다 더 많이 달려 있어서 아 이거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약간 너 그 뭐 체육 쪽 그렇게 학교 나왔으니까 좀 이런 거 좀 못하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야 카이라 너는 뭐 낙법 이런 거 못하냐 너 어릴 때 유도 이런 것도 좀 했었다며 그러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났어요.
9: 하나도 안 났어.
6: 대표님이 시켰으면서.
9: Okay, so it seems that Karam was not necessarily in a wire, but something similar. But he had to run a lot. But he's saying that Kair actually had to do a lot more than he did. So what happened was, is obviously this is like an apocalyptic situation, and then the director was needed all that information and all that data. So they were making them do this in the studio. So that, like he had to act like he was you know picking up the members and stuff like that. And originally Karam was supposed to be the one that was supposed to like roll out of the way because you know the gem is falling. But he had too many accessories on his clothes, and so they decided that they wanted to go with another member. And then their CEO was like, "Kai, don't you do well with using your body? So like, how about you do it?" He's like, "Okay." And so he was like rolling around and jumping over things, and he literally was like, you know, kicking it. And they used none of it.
6: Deputy님.
9: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behind the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꼭 이제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It seems that we need to jump into our TMI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So let's go into our TMI, and we need to ask, as you guys were getting ready for this particular comeback, who took the longest to kind of get into character? 사실 우리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 약간 그 캐릭터화를 해야 되잖아요.
2: 그쵸? 네.
9: 좀 컨셉이랑도 그렇고 이제 뭐 안무도 메스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번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그 캐릭터화가 되게 가장 오래 걸렸던 멤버 있었을까요?
2: 아, 이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9: 그렇죠. 이번 컴백의 컨셉이나 뭐 이렇게 좀 안무를 못 외웠다던가 아니면 뭐 노래 녹음하는 과정에서 좀
2: 그러면 약간 클래식하게 네. 손가락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9: Very classically, we get to point out. 자, 그러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효원 씨, 어?
6: 왜?
9: 이쪽에서 효원 씨가
6: 거기 왜요?
9: 왜요?
6: 거기 왜요?
9: 왜요?
10: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녹음을 할 때 아무래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도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원래 노래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맑기보다 뭔가 좀 약간 좀 지친 듯한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표현을 잘 해야 됐는데. 되게 약간 미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9: Okay, Kaya says that for him personally in the recording process, because he does have a really nice high falsetto, it was hard for him to kind of bring his tone down a little bit to match the song as well. Jay, what about you? Why?
6: 아, 그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 이 앨범을 거듭하면서 만들 때마다 그런 연구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그렇고 안무를 저희끼리

0: 연습할 때도 그냥 막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어떻게 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뭐 약간 머리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캐릭터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1: Okay.
0: 같아요.
1: Okay,
0: 예.
1: so Jay says that overall for him, he always tries to put a lot more effort into kind of mind setting himself into what he's going to be doing for the comeback. So for him, that's a lot more work than just kind of memorizing everything and then doing that. 자, 일단 두 분이 요원씨를
2: 아니
1: 얘기를 했네.
2: 너무
1: 왜요?
2: 너무 귀여워요. 일단 너무 귀여운 게어 약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빨리 외우는 편인데 다른 멤버들이 되게 빨리 외워요. 그래서 되게 빨리 외우는데 혼자 약간 한 번씩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귀엽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애쓴다 열심히 해준다 그래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캐릭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1: Okay.
2: 해봤습니다.
1: So all the members are extremely quick on learning choreography. Hyun, little bit slower.
2: Little.
1: Just a little bit slower. And because of that, Karan thinks that it's just the cutest thing ever. Whenever he sees him every once in a while, just kind of over there in the corner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o the next choreography. And he's doing his best. And that's why it makes it even more cuter. And so that's why he was able to choose that as well. We do have a lot to cover for today. So right about now, we do get a chance to listen to them sing live. But I do know that somebody has officially is in charge of introducing the track. So who would that be? If I Die Tomorrow, 원래 곡 소개 담당 누구예요?
2: 저 원래 곡 소개.
3: 원래 누구야? 카일이 아니야?
4: 형이었을걸요?
3: 아 진짜.
2: 아니 저기
1: 잠깐만.
2: 방금
3: 잠깐.
2: 형이었을걸요? 아 진짜? 이렇게 됐어
3: 아
2: 지금.
3: 진짜?
2: 형은 어떻게 할까? 너가 정해줘.
4: 어떻게 할까요, 형?
2: 너가 막내니까
3: 아
2: 너가
3: 왜냐면
2: 골라줘. 너가 골라줘.
0: 스틸로즈는 내가 했었거든.
4: 아
0: 어,
4: 그래요?
0: 그럼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치.
4: 럼미즈 누가 하셨어요?
0: 럼미즈 누가 했어?
2: 제가 했어요.
1: 럼미즈 탈락이가 했어.
4: 스윗데빌 누가 했어?
0: 스윗데빌 누가
2: 내가,
0: 했어?
2: 내가 했어, 내가.
0: 그래요? 스윗데빌 제가 했어요, 형. 스윗데빌 누가 했다고?
5: 네, 정식적으로 저의 공식적으로 담당이 없는
0: 야,
5: 걸로
0: 동무부,
5: 하겠습니다.
0: 동무부 누가 했어?
5: 네, 공식이 없습니다.
2: 이번 거 소개하고 싶은 사람.
0: 하고 싶은 사람도 카일이 아니야?
2: 제가 카일이가 하고 싶은데.
0: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2: 너 청자켓 입었네 오늘. 너 해야겠다. 형.
6: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If I Die Tomorrow라는 곡은 일단 컨셉 자체는 저번 이제 컨셉과 이어서 이제 Still With You라는 앨범에 일단 수록이 이게
5: 되어
6: 있고요. 네, 되어 있고요. 일단 그 희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나더라도 혹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늘 너의 곁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좀 희생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던 신트팝이 결합된 그런 곡입니다.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또곡 자체도 되게 약간 댄스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댄스곡이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해야 또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노래이니만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뒤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렇게 터트려주는 구간도 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오케이.
6: 보는 재미와 이제
5: 듣는 재미.
6: 듣는 재미가 다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오,
2: 진짜
1: 잘했네.
2: 너무 잘한다.
1: 오,
0: 하고 싶어 했네.
2: 하고 싶어 했네.
5: 이런 거 갑자기 시키지 마세요.
1: So first of all, the members actually had a full-on discussion of who's going to do the introduction of the song. They did not choose, and they had this like mini argument of I did it last time. No, I did it the time before. So they literally went through all of that. But Kai ended up doing it for today. So this is off of their Still With You album. 라이브 준비해줘요. 라이브 오늘 마시고 할수 있는 시간 드릴 거예요.
2: 알겠습니다.
1: Okay, so the song is all about sacrifice, and it is a modern synth pop track. It is a dance song, and obviously, like a perfect dance track, there is a climax towards the end. So it builds with the lyrics, but also the choreography and the song as well. So you get a chance to enjoy that. I hope that everybody's ready. 준비됐을까요?
2: 준비됐습니다.
1: All right,
2: yeah.
1: Music. Cue.
2: Cue. Let's go. Let's go. Jay. 애드립.
0: Let's go.

0: 브라보. 브라보. We have a set in the studio.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잘할까요? 아,
1: 앉았기 때문입니다.
2: 정답. 정답.
0: 아, 정답.
2: 정답. 맞습니다. 춤추면서 하면 조금 힘든데 아, 앉아서 그래요. 하니까
0: 앉아서 하면 그냥 아, 네. 아, 그렇구나. Okay. I was like, how are you guys able to sit down and sing this song so great? I was like, because we're sitting down. If they dance to this, it's a little bit harder, but because they are sitting down, it is a little bit better. And we are getting a standing ovation in the chat at the moment. So as we continue on, of course, in part two, you know that we love to hear some really random answers to some really random questions. 자,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요. 자, 가람 씨.
3: 네.
2: 네네.
0: 더 싫은 상황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2: 네, 싫은 상황이요.
0: Yeah, you 알겠습니다. have to tell me what is more upsetting.
2: Yep.
0: Other idols flirting with your fans or your fans flirting with other idols. 다른 아이돌이 우리 팬덤이랑 플러팅 날리기 아니면 팬덤이 다른 아이돌에게 플러팅 날리기.
2: Another idols.
0: 어?
2: 어.
0: 플러팅 하는 거요?
2: 어.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2: 네. 오. 오. 물어볼 것 같아. I have a question. Why did you do that?
0: Why did you do that? 어, 근데
2: Why did you do that?
0: 팬분들이 막 다른 아이돌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요?
2: 그거는 그래도 저는 제가 에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에피들이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이 우리 에피들을 이제
0: 내가 지켜야 된다.
2: 어, 누군가가 막 끼를 부리면서 막 이렇게 윙크를 하고 막 come here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악몽 꿀 것. Maybe I nightmare.
0: Okay, okay, okay, okay. So I was like, well, you're okay with the fans flirting with other idols? It's like, I mean, I love my fans, so it's fine. I mean, it's okay. But like, if somebody wants to try to, you know, approach them, then I'm going to be getting really protective. So it seems like the fans are also answering this as well. Oh, okay. Interesting. Jay, you're next.
4: You're next.
5: 뭔가요?
0: Which member is a pro at the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s managers and your CEO?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누군가요?
6: 사회생활.
5: 아, 여기 중에서?
0: 네.
5: 오.
6: 어렵다.
5: 대표님한테요.
0: 아니 뭐 대표님이 됐던 네. 뭐 매니저님들이 됐던 뭐 네. 어디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됐던 찹 갈 때던 방송국 갈 때 뭐 PD님들한테던
5: 어 누구든
6: 네. 사회생활
5: 아
6: 어렵다
0: 진짜 저런 성격이 아닌데
5: 저런 성격이 아닌데
0: 갑자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정말 막 사회생활 만 어 막 사회생활 만렙
5: 아 진짜 솔직하게
0: 네
5: 없는 것 같아요.
6: 날카로웠어.
5: 진짜 없어요. 진짜 솔직해요.
0: 없어요,
5: 저희는 예, 막 여기선 이런데 저기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앞뒤가 다르거나
0: 그러니까 한결 같다.
5: 한결 같아요.
0: Okay. 예. So he says, "Can I be completely honest?" I said, "Of course." It's like nobody. we are as transparent as it can be. Back forward everywhere. We are always the same. That is actually quite reassuring.
1: 아니, 저희는 모두가 사회생활 잘합니다.
0: 아.
6: 맞아. 사회생활 모두가 잘해요.
1: 못해서 네. 똑같다가 아니고요.
0: 아, 우리 레오 씨가 또 설마 다들 반대로 생각할까 봐. 오케이. 네. So Leon's like
5: 잘해요.
1: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5: 네. 다 막
0: So Leon says
5: 잘해요.
0: Just in case anybody was freaking out about them like misunderstanding it. No, they're good. They're all good. 네. At
2: 옆에서 제이가 잘해요.
0: 잘해요.
2: 잘한다.
0: Okay. 좋다. Speaking of Neon, you are going to be next.
1: Okay.
0: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네. 동안 네. 한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So from now for 24 hours, you have to choose a member that you have to walk hand in hand with.
1: 화장실도요?
0: Yep. hand in hand for 24 hours.
2: 진짜 이 질문에 정도소네. 대답하기 가장 힘들 것 같은 멤버한테 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1: 전우죠. 왜요?
2: 아니 옆에서 효원이가 저죠.
1: 아니 전우죠.
2: 아 전우죠.
5: 전우죠. 오랜만이네요.
2: 오.
0: So apparently Neon is the member that is the hardest that to answer this question. So it's a perfect question to ask him.
1: 근데 이거 있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가장 조금 힘들 것 같은 멤버는 있기는 하게.
5: 아 근데 두 개 다 들어보면 안 돼요? 좋은 멤버, 싫은
0: 좋은
5: 멤버.
0: 좋은 멤버, 싫은 멤버. 오케이.
5: 좋다,
0: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Okay. So who would be the easiest?
3: 아닐 수도 있어.
2: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you.
4: I know, I know.
3: 왜 그래?
5: 기가 빨리겠어.
0: Who is the hardest? 제일 힘들 것 같은 멤버.
1: The hardest?
0: Oh, the hardest.
1: Honestly, it's Jay.
0: It's Jay. Okay. Okay, he's the hardest. Okay, who's the easiest?
1: 아, 이지한 멤버가 없는데요. 아, everyone's hard.
0: Everyone's hard.
1: Oh, well, if I have to choose, 아, 가람이 형 하겠어요.
0: Okay, 가람. Okay, 가람 would be good.
2: 봤냐? 봤냐?
5: 가람이 형이 제일 불편하다고.
2: 아니야.
1: 아무것도 안 뽑힌 나랑 효원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4: 우승자.
3: 이름이 언급된 멤버들.
0: Kyle is like, oh, not being chosen for this, I think is the best. Okay, Kyle, you are next for the question.
4: 근데 제이 형이 약간 좀 속상해.
1: 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게 해주면 안 돼요?
0: Oh, okay. Why did you choose Jay as the worst?
1: 그러니까 형이 그 다한증이 많아서.
5: 아, 제가 손에 땀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오래 잡고 있기 힘들게.
0: 아, okay, okay. So the reason why he says just so that nobody ever misunderstands the situation, Jay has sweaty hands. So he feels that it's just gonna physically be hard to touch his hand for 24 hours. Okay. So, Kyle,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hen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올 것 같은 멤버.
5: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 카이리한테. 왜 있어줘? 있어서?
5: 있어요.
1: 대답하고 싶었구나.
4: 카이리 끝나고 형이 대답
7: 비가 올 때 약간 청춘 영화 주인공 같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카일 씨가 만약에 이제 연습실 앞에 있어요. 근데 네. 이 멤버가 걸어왔는데 네. 비가 갑자기 와요.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마치 청춘 영화처럼 그래도 야. 좀 멋있을 것 같은
2: 좋은 거잖아.
0: 일단,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7: 일단 전제를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그나마라는
0: 아, 그나마.
7: 전제.
1: 왜 그나마야?
7: 그나마라는 전제를
0: 그나마.
7: 깔아두겠습니다.
0: 오케이.
7: 네, 저는 어쨌든 이제 멤버들 이제 쫄딱 젖은 모습도 다 본 멤버로서 그나마
1: 봐봐 이거 다들 기대는 안 아예 모르 뭐 아닌 척하지만 다들 기대하고 있어.
7: 그나마
5: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7: 지환이 형이지 않을까.
0: 아~
7: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 비 오고 많이 젖으면은 이제 뭐 얼굴 머리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젖잖아요. 그럼 옷이 막 몸에 다 들러붙잖아요. 근데 형이 몸이 진짜 좋아요. 근육질 몸이다 보니까 뭔가 딱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1: 아 근데 그거 청춘 영화라니까?
5: 왜 그래요?
1: 청춘의 몸
4: 좋을
1: 영화잖아.
4: 수도 있죠. 왜요? 약간
0: 아, 체육부일 수도 있죠.
7: 예, 네, 체육부장 느낌으로. 왜냐면 오케이. 다 경박스럽게 뛰기 때문에 비 오면 아아 이러면서
4: 기억나.
0: Okay. So, Kyle says that he has to put in the fact that, you know, out of the members because he doesn't want to say that you know that he doesn't want to inflate their ego too much. He says he's going to go with Jay and the reason is because obviously not only their hair and everything is going to get wet, their clothes is going to get wet too, and he has the better physique he feels, and so that's why. Hyun, you are going to be the next person to get a question for today. 이것도 둘 중에 하나 더 짜증나는 상황을 얘기해 주면 돼요. 더 싫은 상황.
4: 네.
0: Okay, so it's annoying, but it's true, so you can't deny it. Versus, you know to your core it is wrong, but everyone agrees it's right and takes that side. 자, 진짜 짜증났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줘.
2: 와,
0: 뭐가 더 뭐가 더 짜증나요?
5: 둘 다 짜증나는데?
0: 그쵸. 뭐가 더 짜증나요?
2: 물 좀 먹어야겠다.
0: 맞는 말이라 반박 불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줘.
4: 두 번째가 더 짜증이 나죠.
0: Okay. 예. Okay. So he feels that the second one, the latter, well, would be the one that would be the most upsetting.
2: 혹시 그러면 그런 적이 있었니?
5: 있었네. 아, 있었네요. 있었네.
2: 네, 잘 잡아냈지.
0: 가람 was asking, have you ever had this happen to you before? And he was like,
4: 아니 제가 로딩이 좀 늦어요. 근데 없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면은. 반박 안 하죠.
2: 그치,
4: 맞는 말이면 당연히 네 하고 그냥
5: 할 말이 없으니까.
4: 네, 맞는 말이니까.
2: 효원이가 수긍이 엄청 빠르고 인정을 엄청 잘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0: Okay, so he's like, no, my loading just takes a long time. There's never been a situation, but he feels that if it was a situation where if it was true, he would he would just agree that it's true because there's not much he can say after tha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some more music.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질문이 나 또 메시지가 있으시면 더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green light, yellow light, and red light as our next track. 편의점 앞 신호등,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Is more of the show. 따라갈까?

0: Radio von Deschenbach.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it's part three of our interview today with Ascent, but we actually have a lot of great questions coming in.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정말 빠르게 카일 씨 작사, 작곡, 노래 비하인드를 좀 풀어줘요.
3: 아, 비하인드요? 아, 이거 몇몇 에피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이제 저희 멤버들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4: 뭐예요?
3: 이 노래가 이제 좀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따뜻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되게 티감성이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인 조언 말고는 약간 그런 감성적인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에피 분들께서 그동안 저한테 써주셨던 편지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제 저한테 해줬던 이제 응원의 문구나 약간 위로해줬던 글 중에 좀 예뻤던 글들,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문구들을 이제 제가 조금 제 스타일대로 조금 이제 수정을 해서 손을 조금 봐서 가사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2: Oh, that's so sweet. Okay, so Pika asked about how he wrote the lyrics for the song that for the album, which was I'm Thinking About You, and he says that he's a very tea person, and so he's really bad at being uplifting. And so what he did was he went back through the fan letters, and he was able to look at some of the phrases that were very uplifting for him, and so he kind of mixed and matched those a little bit, and then put it into the song. That's actually really sweet. So in part three, we have our relay drama. 이거를 그냥 하나씩 뽑으시면서요.
5: 네. 네.
2: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4: 알겠습니다. 네.
2: 대부분 대사예요.
5: 대사.
2: 드라마 대사예요.
6: 드라마 대사.
2: 네. So we get a chance to see them act out drama things. Okay, who want first?
7: 저도 저희가 했어요.
5: 이게 다들
8: 네, 뽑아 볼게.
5: 다들 연기를 했던 친구들이야.
2: Oh, yeah, so everybody's done acting before. 상황을 보고 그걸 이제 해 주시면 돼요.
7: 누가 먼저 하나요?
5: 좋아 좋아 오케이.
2: 자 우리 효원 씨
7: 읽어드리면 되나요?
2: 네. Yeah.
7: 자 지금 상황이 자 복권 번호를 다 맞췄는데 어제 그 복권을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2: 자
7: 그때 나의 대사는?
2: 그러면
5: 너의 대사는? 너가 하는 거야.
8: 너가 네. 하는 거야.
7: 헐.
8: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이 상황인
7: 거기서
8: 거야.
7: 거기서 몇 마디 더 하겠죠. 근데 이거는 비방어니까
2: 뭐야? Okay.
5: 아 리얼하네, 리얼하네.
3: 아 현실적이다. 진짜 연기다.
2: He just realized he threw away winning lottery ticket, and that was his response. And he's like, "There's probably some other words, but it's not. It's too colorful for a radio." 자, 레온, what is yours?
3: 어 멤버들이 나만 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대사는
7: 걸려버렸다.
3: 어 그때 나의 대사는
7: 내 밑으로 집합.
8: 뭐라고?
3: 내 밑으로 내 위로 다 집파. 본인 빼고 다 집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5: 군대
3: 군대
2: 오케이 오케이 He's gonna call everybody to attention if he found out that they were in a group chat without him. Okay, Karan, what is yours?
5: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멤버를 마주했을 때 나의 대사는?
7: 누구세요?
5: 에라이? 그러니까 이 네?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what the
8: what the
2: okay.
8: 감정이 좀 이렇게 여러
2: okay, 감정이 좀 올라왔다. So all the members have forgotten him. That's what he would say if Karam came back and he found out that nobody remembered him. Kiju, what about you?
8: 제가 뽑은 건 말이죠.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자,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5: 질문 있습니다. 비싼 옷의 가격 측정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8: 3천만 원 정도라고 칩니다.
3: 잠깐만요.
8: 왜 큰 맘을 먹었으니까.
3: 3천이요?
8: 3천만 원 먹었으니까.
5: 떡볶이.
8: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예요.
2: 네.
8: 떡볶이 국물을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대사는?
5: 흰 코트인데.
7: 트름하셨어요?
5: 아니 잠깐만 잠깐만
3: 대사는?
5: 대사는 말을 해줘야지
3: 대사는?
8: 말이 안 나오는
5: 아,
8: 거죠
5: 말이 안 나와요
8: 네. 아, 3천만 원짜리니까
5: 야, 3천만 원짜리 네.
2: 힌트 So a member has borrowed a very expensive they're thinking about like a 3K shirt and then they were able to put 떡볶이 juice on it and that was his reaction Okay Kyle what about you?
3: 저는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다 잘려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 라고

0: 물을 때 나의 대사는
1: 제 생각보다 머리가 좀 짧게 된것 같은데 뭐 군대나 가야겠다 뭐.
2: 진짜 카이리스럽다. 진짜 카이리스럽다.
3: So he says he probably just like say I think I need to go enlist again because of his hair being so short.
2: 이거 진짜 죄송한데 요거 똑같은 거 제이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미용실 한 번만.
4: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 보니까 머리가 바짝 다 잘려 있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어볼 때 아이디어는
2: 지금 너 머리를 카이리처럼 만들었어.
4: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앞에서는 싫은 티를 못 내요. 성격상 못 내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혹시 근처에 머리 잘 자르는 샴푸 혹시 파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0: 잘 자르는 샴푸
3: okay, so he's probably going to be asking if there's any shampoo that they sell in the area or there that would help his hair grow back. Very interesting. Very, very interesting.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팬분 중에 한 분이 떡볶이 국물 흘리는 것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운한 게 왜 혼자 먹으러 가니? 아~ 근데 저도 그거는 좀 약간 공감이 됩니다.
2: 진짜
3: 흘리는 것도 좀 그런데 혼자 먹으러 간 게 더 서운한
4: 진짜?
3: 것 같아요.
4: 네. 그 3천만이 3천만이 비싼 것보다.
3: 네. So yeah, on top of that, I kind of agree with the listener. I would be really upset if they went to go eat by themselves.
2: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3: 네, 혼자 먹으러 간 게 더 서운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상치 못했네.
3: Is there anything that we can look forward to now that you guys have made a comeback?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고 좀 기대할 만한 뭐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계획?
1: 일단 저희가 이번 컴백을 하고 나서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3: okay. So there's actually a lot of things that they are in the process of scheduling, but nothing has been set in stone yet. So I'm guessing that if we follow all their socials, we'll probably be getting the update. 그러면 뭐 모든 SNS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그런 공지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가겠죠?
2: Of course.
3: So yeah, if we're following everything, then we can definitely take a look at that as well. 어쩌죠?
2: 왜요?
3: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길까요?
2: 뭔데요?
4: 뭐예요?
3: 시간이 다 됐죠.
1: 시간이 됐구나.
3: 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2: 한 시간 끝났어요?
3: 네, 오늘 어떠셨어요?
2: It's so fast.
3: It's so fast. 매번 오실 때마다 너무 빨라요.
2: 진짜 그냥 매번 오면은 멤버들하고도 추억도 쌓고 이제 같이 이제 호수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다음에 또 꼭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3: 아유, 우린 당연해요.
2: 아유, 그냥 이게 이렇게 또 저희를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3: Okay. 네. So yeah, he was saying this earlier too that they're just really thankful that we were able to call them when they made their recent comeback and he always loves to come in and make some new members with us every time he's here. So always glad to have everybody here as well. So don't forget to show much love to Ascent and their recent comeback of If I Die Tomorrow.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my Low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ay goodbye with, and we'll definitely see them next time. Tommy Bile, bye!

0: Because I'm hot, hot.
1: Say what?
0: Everybody's wanting me.
1: Because?
0: Because I'm hot, hot.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라이트. 어디가나 쫓아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 나이. 도대체 얼마나 나일 들어야 이놈의 인기를 샤그러들지 원. 섹시한 내 눈은 고소영상 아름다운 내 다리는 좀 하지 원. 어쩌면

girl. I cry, cry. You're my all. Say goodbye. 일단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죠.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내게 사랑과 행복하게 너는 내 끝담을 안 먹게 너늘 자꾸 미련 또한 남게끔 잘 지내줘. 넌 보란 듯이 넌늘 저녁을 지가야게 등구름과도 같이 새바랗게 넌늘 그대 그렇게 웃어.

0: baby.
1: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iders.
2: Welcome back. It's the moment y'all been waiting for.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of course, is going to be me, Chew Up. And tonight in the studio,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hining vocalist known for deep emotion and a one-of-a-kind tone that shows up on Irreplaceable Presence. We're joined by 이보람.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2부를 시작할 시간이고요. 오늘 나오신 분은요. 짙은 감성과 독보적 음색으로 대체 불가 존재감을 보여주신 빛나는 보컬 이보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2: Hello!
3: 반갑습니다.
2: Good to have you back with us. 돌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코멘트 몇 개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Let's go through a couple of comments on YouTube.
3: 아, 람님 한글 댓글 반갑다면 볼콕? 마음의 평안함을.
2: Alright, if you miss that Korean 있어요. comments, do that 볼콕 gesture.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show us that?
3: 어, 볼콕 yeah. 했는데.
2: Let's go, 빠밤밤. Alright.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눈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2: you look pretty tired today.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하셨어요?
3: 오늘 네. 아침부터 그 일정이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일정인데. 와우. 그렇습니다. All 요즘 right. 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2: Wow, so she has been going through a hectic amount of schedule in her lives. And even today, she had to go through two and she had to come to the radio. No wonder she's looking a bit tired or exhausted right now. But sti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It's already been 9 months since your last appearance on this show.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벌써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어요. 네. Other than the hair color, what has changed?
3: 약간 그 네. 예전부터 이 네. 빨간 머리를 예전에 한 몇 년 네.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네. 팬분들이 이 머리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미루다가 네.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면 그때 네. 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앨범 발표하면서 염색을 하게 됐죠.
2: Okay, so she made a promise to her fans that she's gonna dye her hair back in red since a lot of fans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in that specific color. She did with her latest release. What else? 그 사이에 또 다른 일도 좀 벌어진 게 있나요?
3: 아,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그
2: okay.
3: 시아가 네.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재결합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2: 이건 진짜 완전 네. 완전 역사죠, 이거는 네. 진짜로. So, as a group Sia, we got reunited to celebrate our 20th anniversary. Let's talk a bit more about that then.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주년. 빠르다면 빠른 시간이었어요, 정말.
3: 와, 그니까 이씨 어떻게 20주년이 이렇게 20년이라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지?
2: 그러니까요.
3: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Alright, herself too has no idea how time went by so fast. 자, 그렇다면 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How do you feel?
3: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데뷔할 네. 때만 해도 제가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네. 이쯤 되면 이제 스무 살 때는 아, 요 정도 나이 되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뭔가 그런 에. 평범한 삶을 살고 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에.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에. 20년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에. 특별한 거잖아요.
2: 그쵸.
3: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2: Alright, so she didn't expect herself to be singing at this age for 20 consecutive years. And come to think of it, if you think about how hard it is to become a musician, she feels very blessed. 자, 그렇다면 이제 20주년 한번 돌아봤을 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So looking back over these like 20 years, what's the very impactful moment from your career?
3: 약간 뭐 데뷔했던 그 순간도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2: 네.
3: 뭔가 제가 아,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라고 네. 생각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말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2: 네.
3: 그 시기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2: 네.
3: 제가 그만둘 수 없게
2: 네.
3: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 20주년을 감사하고 기쁘게 이렇게 시아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All right. of course, the most memorable moment was when I made my official debut. But the second thing that comes to my mind is the moments that I almost quit my career. But every time I was this close to quitting my career, something happened that got me to keep on going, which got me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along with the members of SIA. 자, 그렇다면 이제 20주년 맞은 지금,
3: 네.
2: 20년 전에 이보람과 지금의 이보람,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So now that you've reached your 20th anniversary, what do you feel has changed the most?
3: 20년 전에는 좀 뭔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위축돼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은 그래도 20년이 지나서야 뭔가 무대를 조금은 즐기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아직도 이제 완전히 100%를 다 즐긴다고 생각은 못 하는데
2: 네.
3: 그래도 20년 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2: Okay, so back when I just made my official debut, I was pretty low on my self-esteem. But now that 20 years has passed, I finally feel like I started enjoying being on stage. 자, 그렇다면 무대에서 즐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So what are some things you can do because you know how to enjoy the stage?
3: 예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2: 네.
3: 노래를 뭐 음정, 박자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니까
2: 네.
3: 그런 좀 테크닉적인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2: 네.
3: 지금은 노래를 좀 덜 잘 부르더라도 관객과 호흡하는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Back then, I wa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technical stuff like pitch and timing, but nowadays, I started communicating a lot more with the audience. So, what do you mean by communicating, though? 뭔가 호흡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3: 그 예전에는 뭔가 떼창, 흔히 말하면 떼창이라 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긴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불러야 될 것 같고
2: 네.
3: 근데 이제는 뭔가 그 분위기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은 뭔가 관객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친 사랑의 노래 같은 경우에 뭐 널 사랑하니까 하면은 뭐 까 이런 걸 해주세요
2: 네.
3: 이렇게 해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2: So communication, as in things like doing call and response with the audience, or sometimes handing over the microphone to the audience, which is something I couldn't even dare doing as a rookie back then. 자, 그렇다면 이제 데뷔 20주년 맞은 만큼 특별히 이루고 싶었던 이제 목표나 혹은 뭐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시나요? So with your 20th anniversary here, is there a specific goal or plan you especially wanted to achieve?
3: 2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2: 오,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었다.
3: 네.
2: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
3: 네, 올해 네? 어쨌든 네. 이제 시아로 재결합도
2: 네.
3: 했고
2: 네.
3: 지금 뭐 같이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2: 네.
3: 또 제 개인적으로 솔로 앨범도 발표를 하고 또 연말에는 또 뮤지컬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2: 오.
3: 뮤지컬도 들어가게 돼서
2: 네.
3: 아,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대단합니다. So, goal-wise, I think I pretty much achieved everything that I had in mind. First off, getting reunited with the members of SIA, releasing my solo album, and also be a part of a musical. 자, 뮤지컬 이제
3: 네.
2: 곧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3: 네.
2: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3: 아, 아직 그 공개가 안 됐어요.
2: 아,
3: 이게 이제
2: 일단
3: 곧,
2: 비밀.
3: 예, 네. 곧 이제 네. 캐스팅 발표랑 네. 이제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2: 오.
3: 이제 프로필까지는 촬영을 다 했고
2: 오.
3: 이제 연말에 공연이 올라가는데
2: 오.
3: 기대해 주세요.
2: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3: 네.
2: Alright, so
3: 이제 곧이에요,
2: 예.
3: 곧.
2: 네. Alright, still confidential at the moment, but she's done filming the profile picture for that musical, and the cast is going to be announced soon. It's going to start airing at the end of this year, so look forward to it, everyone. 자, 그렇다면 콘서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2: 엄청 많아요. Like they're on concert right now. It's called a fan, and this concert is thrown to celebrate their 20th anniversary.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투어를 도시는 건데
3: 네.
2: 어디 어디가 남았나요?
3: 서울, 부산은 이미 이제 공연을 했고요. 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대구, 고양, 와. 청주, 와. 수원, 인천 이렇게 와. 나와 있습니다.
2: 와, alright. So the ones in Seoul and Busan are already done, and the rest includes 대구, 고양, 청주, 수원, and 인천. 그럼 날짜는 각자 어떻게 되나요?
3: 네, 대구는 9월 12일 토요일, 오. 고양은 10월 4일 오. 일요일, 오. 청주는 10월 10일 토요일, 오. 수원은 10월 17일 토요일. 와. 인천은 10월 31일 토요일 이렇게 크으, 진행됩니다.
2: 대단합니다. 보람언니 최고님께서 부산 곧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So the one in Daegu is going to happen on September 12th Saturday and the one in Goyang is going to happen on October 4th on Sunday. Cheongju on October 10th Saturday, Suwon on October 17th Saturday and Incheon October 31st Saturday. So guys, refer to our official social media for the details. 자, 그렇다면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뭔가 이제 특별한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Any is there anything like special we could see?
3: 뭐 시야에 멋진 댄스.
2: Yes, so I've heard.
3: 멋진 댄스 무대를 또 네.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각 지역마다 이제 샌리스트가 조금씩은 이제 뭐 바뀔 거예요. 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한두 곡 정도 조금 그 지역에서만 보여드리는 곡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양 인천 같은 경우에 아니, 고양 네. 어디였지? 고양 인천인가 보다. 여기는 네. 약간 조금 컨셉이 살짝 다른 네 그런 콘서트가 될 거라서 뭐 똑같은 공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 각 지역마다 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굉장히 재밌네요. So, first and foremost, you get to appreciate Sia's dance performance. That's one special perk of coming through our show. And set list, it's quite special because it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it's performed. For instance, for 고양's Incheon, the upcoming concerts, we're gonna have different concepts for those two. 근데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 Is there a reason why the concepts vary?
3: 팬분들 중에는 이렇게 올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맞네요.
3: 근데 이제 똑같은 샌리스트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특별하게 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2: It's for the fans who comes through all the concerts for them to enjoy different bits of the concerts. 자, 그렇다면 고양과 이제 인천에서는 어떤 컨셉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So what can we expect from the one in 고양 and Incheon?
3: 저희가 이제 약간 로맨틱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는 솔로인데요. 막 이런 팬분들이 네. 계시더라고 겁을 먹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취소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로맨틱 콘서트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무슨 저희가 네. 짝을 지어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더 그냥 그런 사랑스러운 무드에 네. 좀 곡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향인 거지. 아. 뭐 그런 식으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오셔도 전혀 뭐 민망하게 상황이 연출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 Okay. So the one in 고양 in Incheon has this what she called as the romantic concept. And some fans were actually worried after hearing the concept saying, "What if we're single?" But she says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because it's only the mood that matters. It's going to be very lovely that every single one of the people who comes through the show will get to enjoy them. And I promise you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like matchmaking. making stuff or some. 자, 그렇다면 이제 콘서트 남은 바로 다음 게 이제 네. 대구인데요. 네. 대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에서는 이런 거 즐길 수 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So since the next concert is going to be held in 대구, please share us one special thing about this one.
3: 대구는 네. 와서 확인하세요.
2: 오! Come see it for yourself. 어떤 건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3: 아니요, 뭐 꼭 네. 엄청 뭐 거창하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와서 확인하시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2: Okay. I mean, so where's the fun in that? If I were to expose it right now, you can enjoy it when you guys are here, is what she just said.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nna talk a bit about her recent digital single.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싱글 앨범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이 무엇이었죠?
3: 빛의 반대편에서입니다.
2: Oh yes, the name of this recent single is called Beyond a Light, 빛의 반대편에서. 자, 이 노래 빛의 반대편에서 정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3: 뭐 사실 이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이 네.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가사가 되게 귀에 확 박혔어요.
2: 아.
3: 이제 가이드 초반에 받았던 가사보다 이제 내용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 기다려 이 빛의 반대편에서 여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가사는 좀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제가 이 빛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이 문장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2: 와 근데 방금 진짜 레코딩이랑 거의 100%
3: 아니, 아니요.
2: 싱크가 와 진짜 괜히 레전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So she said after hearing the draft version of this song I really got hooked to the words 빛의 반대편에서 beyond the light and I could relate to it quite a lot is because I spent quite a lot of time on the other side of the light myself too So the context of the lyrics has changed for the final version but I really wanted to keep that specific part So that's why I named this song that way.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이제 그러면 마음에 좀 드시는 구절도 말씀해 주셨고 네. 굉장히 특별한 이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3: 맞습니다.
2: Alright, so you worked with a couple of special people in your life. Please tell us who they are. 어떤 분들인가요?
3: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 언니와 네. 버블 시스터즈의 소머즈 언니가 작곡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두 분이 쓰신 곡인 줄 아예 몰랐어요. 저희가 블라인드로 곡을 들어서 근데 이제 두 곡 중에 저는 이제 이 곡을 꼭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곡이 픽이 됐는데 이 곡 사실은 재 언니가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아서 굉장히 놀랐었죠.
2: Alright, interesting. So turns out this song was composed by Jaya from Brown Eyed Girls and Somers from Bubble Sisters, and she did not know the fact until they revealed it because they usually run this blind test when choosing the song for the next project.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제가 들어봤을 때.
3: 네.
2: 와 이게 라이브가 된다고 싶었거든요.
3: 네.
2: Like at first when I heard the recorded version of this song, I was like, is this song even possible on stage? Like, can you do it or not? 어떠신가요?
3: 아 이거 진짜 할 때마다 네. 저도 모르게 한숨이 계속 나오는 곡인데 애초에 저는 이 가이드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원키로 부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아예 키를 하나를 내려서 계속 연습을 해서 갔는데
2: 네.
3: 녹음실에 갔더니 언니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무조건 원키로 해야 된다. 넌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2: 네.
3: 그래서 언니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동안 막 그 커버했던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고 네. 너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음역대다. 너의 모든 영상을 다 찾아봤다. 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원키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한 번만 불러봐라 한 네. 번만 들어가서
2: 네.
3: 그래서 이제 원키로 한번 불렀는데 막 밖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2: 네.
3: 이거야 막 이러면서 원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버가 되잖아 이러면서
2: 와.
3: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원키로 하게 됐는데
2: 네.
3: 라이브 할 때마다 진짜
2: 네.
3: 약간 겁이 나는 그런 곡이긴 해요.
2: Alright, so this is one of the intimidating songs to be performed on stage, and she literally sighs whenever this song is about to be performed for the next set. And she never intended on performing this song in original key, but the original writers, Taya and Somers, they were insisting on recording this in the key of the original one. And thankfully, the Onnis, I mean Taya and Somers, they studied her vocal range thoroughly by going through all the cover version of her singing on YouTube and they were 100% sure she could pull this one off. And after hearing her recording this track inside the monitoring room, they were like, yes!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That's what happened. 자,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엘님이
3: 네.
2: 맞아요. 괜히 레전드가 아니에요.
3: 아유,
2: 그리고 오롱님께서 오늘도 라이브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언니 목 아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콘서트를 위해서 목을 굉장히 아끼실 거니까요 콘서트 꼭 가셔가지고 한번 라이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take a short song break and be right back. We have 빛의 반대편에서 Beyond the Light by 이보람.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빛의 반대편에서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Beyond the Light by 이보라. Man, we're getting a lot of positive comment about this song. 오롱아이 says, 아, 노래에 대한 건 아니네요. 아, DJ님 극이신 것 같아요. 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보기...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pliment.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you know what? 뭔가 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극아이예요.
1: 와!
0: 보람님도 아이 아니에요?
1: 저는 아이 아니에요.
0: 아, 이에요?
1: 네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 thought it was an eye all the time. 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코멘트도 있어요. 아, 보람 언니 괜찮아요? 보람, are you okay?
1: 아, 네,
0: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스케줄을 하루에 세 개 한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You have no idea how exhausting it is to go through three schedules in a day. So you have to understand her for appearing a bit exhausted. 자, 어쨌거나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 볼 네. 차례가 왔습니다. Alright, time to dig into some TMI from the artists who come through meet you up. Let's do a word card interview. 자, 이제 워드카드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제 보람님의 TMI를 갖다가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First one, what I'm really into these days is this. 요즘 내가 빠져있는 건 이거예요. And that is? 축구? Soccer?
1: 네.
0: Okay, we're gonna come back to this. 이따 돌아올게요. If I were to describe myself as weather, I'd be 나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이런 날씨예요.
1: 비 온 뒤 맑음.
0: Alright, sunny day after a heavy rain. Now on to the next one.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the most lately is this.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1: 건강.
0: My health. Yes, yes. Totally understandable. Now on to the next one. A character or animal that's similar to me is this. 나랑 닮은 캐릭터나 동물은?
1: 다람쥐.
0: Squirrel. Yay. And the dish I'm best at cooking is? 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요?
1: 등갈비 김치찜.
0: 등갈비 김치찜. Alright. Well, on to the next one. If I could teach international fans one Korean word or phrase, I'd want to teach them this. 외국인 팬들에게 한국어 하나를 알려준다면 이거를 알려줄 거예요.
1: 살아있네.
0: 살아있네. And the next one. Three things I always bring when I go out are one, two, and three. 외출할 때 꼭 챙기는 세 가지는 이거입니다. Let's go.
1: 향수, 가글, 일회용 변기 시트.
0: Alright, and the next one is this year marks your 20th debut anniversary. If you were to make a phone call to yourself from 20 years ago, what would you want to say? 올해가 데뷔 20주년인데요. 20년 전 나와 통화를 한다면 전 이 말을 할 거예요. That is?
1: 존버해라.
0: Oh, okay, okay, persevere. Endure everything along the way. Now,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이건 다 했고요. 그럼 네.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 건데요. 자, 요즘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You say you are into soccer these days.
1: 축구를 좋아한다기보다 네. 축구를 이제 알아가는 중이에요.
0: She's slowly getting to know soccer.
1: 예.
0: 왜일까요?
1: 아, 제가 이제 그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네. 하게 돼서 네. 공을 차야 돼가지고.
0: Oh. Okay, well, thank you so much. Because I started appearing on the show called 골대녀, and I inevitably have to be close with the ball. Well, 그렇다면 축구를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전과 후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So what has changed the most after you started getting to learn a bit more about soccer?
1: 아, 그런 거보다 그냥 네. 뭔가 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네. 막 그냥 막 지금 막 열심히 돌진하면서 네. 약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오래 하셨던 분들만큼 네. 그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she's striving to become a good player in the end because she doesn't want to be a burden to the rest of the teammates and she wants you guys, the fans, to well, keep on supporting her until she actually becomes a good one. 자, 그렇다면 굴럭입니다. 그러면 골대녀라는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골대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What kind of variety show is this?
1: 축구하는 프로.
0: Playing soccer, yes, playing football is what it's all about. Guys, if you're curious,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있나요?
1: 아, 저 SBS에서 okay. 볼 수 있습니다.
0: Okay, you can watch it through the TV station called SBS at 몇 시인가요?
1: 몇 시요?
0: 네.
1: 아, 시간이 몇시더라.
0: Alright, you can refer to their official website 네. for the detail.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If I were to describe myself as a weather, I'd call myself the sunny weather after a heavy rain. 비 온 뒤 맑은 날씨라고 하셨는데요. 네. 요즘 같은 날씨 말씀하시는 거죠? We're talking about the weather we have in these
1: 그쵸.
0: days.
1: 그렇죠. 좀 이렇게 뭔가 청량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 온 뒤 네. 맑음이라는 게 제 네. 지난 한 10년 넘는 세월이 정말
0: 그쵸.
1: 정말 비가 오는 그런 우중 속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맑게 개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yeah.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0: Okay, so what I'm actually going through right now really resembles the weather we're having nowadays. Really sunny weather after a heavy rain. Like my life going through all the hardships, eventually welcoming the refreshing consequences. 자, 오, 감사합니다. 아이님이 수요일 9시 라디오랑 겹쳐 It's overlapping with your radio schedule It's a 9pm on Wednesday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What should we do on a sunny day? 그러면 날씨 좋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무엇을 제가 날씨 좋은 날 뭔가를 지금 즐기며 네. 보내본 게 너무 오래됐는데 네. 날씨 좋은 날 뭘 하면 좋을까? 오히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올해는 너무 일만 하면서 보내서 그쵸. 진짜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면서 보내서 날씨 좋은 날 뭘 해야 될까?
0: Wow, even after 20 years of career as an artist, she's still in her prime. So nowadays, I can't even remember when's the last time I did something special on a sunny day since this year has been so hectic going through all these insane amount of schedules. So guys, please recommend her something to do on a sunny day.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보람님에게 날씨 좋을 때는 이런 거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것 좀 소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ng on to the next one.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the most lately is my health. 요즘에는 건강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What do you do to take care of your health? 어떤 걸로 건강을 챙기시나요?
1: 약으로.
0: All those medicines, yes. Those supplements. How many supplements do you take a day?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하루에?
1: 아, 막 그런 영양제보다 약간 네. 공진단이나 한약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고
0: 공진단이 뭐예요?
1: 아, 공진단 뭐 보세요?
0: 공진단?
1: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0: Let me look up 공진단이 아니 어떤 거예요, 일단?
1: 그 한약 같은 건데 환처럼 생긴 네. 씹어서 먹는 건데 네. 몸에 그 기력을 보호해 주는 약간 뭐 그런 약이라고 해야 되나?
0: Okay.
1: 되게 비싸고.
0: Interesting. Okay, so it's a sort of a Korean herbal pill that's supposed to Take care of your health magically. 근데 그게 확실히 일반적인 서플먼트보다 좋은가요?
1: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그 덕에 버티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0: Okay.
1: 네.
0: Alright. So the more expensive, the better. All thanks to this something called 공진단, Korean or Asian herbal pill. That's what's been sustaining our health. How much does it usually cost, though? 그게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되게 궁금한데.
1: 막 그 하나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0: 근데 뭐 일반 약품보다는 좀 더 값이 비싸서
1: 비싸. 그 하나 자체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0: 와, 궁금하다. 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elling me about the presence of 공진단.
1: 아, 여기 누가 댓글을 써주셨네. 네. 좋은 네. 거 다 때려 넣어 똘똘 뭉쳐 놓은 거.
0: Alright, it's the pill that that has everything good in it. Everything jam packed into that one pill, according to Nare. What?
1: 개당 5만 원?
0: 아니 그렇게 비싸요?
1: 아 비싸요.
0: 와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성비충이거든요. 그래서 It's gonna cost you approximately around the price of $37 per pill. Well, thank you so much. It's gonna take a while for me to buy on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 네.
0: 나를 닮은 캐릭터가 이제 다람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네. 오셨을 때 So you said the character that resembles you the most is squirrel. 뭔가 다른 거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It's about time we come up with something else.
1: 근데 네. 또 이제 제 공식 응원봉도 네. 다람쥐여서 네. 그냥 다람쥐 말고는 사실
0: I mean it's kind of
2: hard for me to come up with something different is because even my official light stick isn't made of form with the scroll. 아니, 미사노 이보게님이 가성비 중. 아 진짜요 진짜요 이게 확실히 나이 먹을수록 책임질 게 많아지더라고요. 아, The more you 맞습니다. age, a lot more responsibility that follows. Well, thank you so much. Ram says, 큐브 라떼 드시죠. From 메가 에에에. Unfortunately, 에 아니요. 저는 무조건 스틱 커피 마십니다. I only drink the stick coffees. 자 그렇다면 이제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다고요.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형이라는 노래를 듣고 올 거예요.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called Brother. Please, what should we pay attention to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 노래 들을 때는 뭐에 집중을 해볼까요?
1: 가사말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 okay.
1: 굉장히 많은 분들의 게 좀 위로와 네. 뭐 희망이 되었다 뭐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좀 가사말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Okay, so it's a song of consolation. It's going to be able to console or soothe a lot of the listeners by the words of it. So pay attention to the lyrics, everyone. Now we're going to listen to this song right away. We have 형, Brother by 이보람.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Young Brother by Iporam. And we're getting a lot of compliments from the listeners. Ram says, 노래 좋다. The song is really good. And Misano Iboge says, ong, ong, ong, ong, ong. This person literally crying. Well,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everyone.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자, 이제 Q&A 타임입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 메시지 보내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혹시라도 먼저 들어온 거 커버하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커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보람님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지토님, 콘서트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팬미팅 또는 팬캠핑 혹시 언제 하나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겨도 갈게요.
0: Okay, so do you have a plan to throw a fan meet and greet event or a fan camping event on November?
1: 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라 요쯤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가지고 정확한 일정은 뭐 아직 나온 게 전혀 없고요. 팬캠핑 이런 거는 아마 가게 된다면 내년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0: Well, we don't have a solid plan for these kind of schedules yet, but if I were to throw a fan camping event, it's going to happen sometime during next year. This year, I'm simply way too busy, is what she said. Now,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자, 이제 다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영은님. 요즘 많이 바쁘신데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람님 보러 콘서트 다녀서 너무 행복해요. 참, 콘서트 끝에 항상 대표님이 오시던데 잘 달래주셨나요? 서울 부산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 대구에서 또 봐요. 사랑해요.
0: Al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throwing so many concerts. I've been enjoying every single one of them. And every time at the end of your concert, I noticed the CEO has been crying a lot. Did you always console him?
1: 그 컨디션 관리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공진단이요.
0: Okay. Oh, and I forgot to translate that one part. This person also 네. asked how she takes care of her condition or health, and the answer is 공진단.
1: 아, 공진단. 공진단.
0: Which cost you 5만 원 per pill.
1: 네, 그렇고.
0: 네. 네. 대표님은 콘서트. 잘 달래주시나요?
1: 아, 그 이 네. 대표님이 네. 그 규리 언니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시야 엔터를 차려서 각자 이제 임원의 위치에 네. 있어서 네. 남 대표님, 김 전무님, 이상무님 이렇게 네. 저희가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규리 언니가 이제 울더라고요 자꾸. 네. 언니 말로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울컥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네. 그래서 그냥 울었어 하고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긴 네. 했는데 제가 그 저도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우는 사람을 제가 놀리고 있더라고요. 울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있더라고요. 참 그 대구부터는 울면 놀리지 네. 않고 진심을 네. 담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 so it's actually 규리 언니, the CEO that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because we founded our own record label and we are the executives of ourselves. And every time she burst into tears on stage, after monitoring myself through the footages, I noticed myself making fun of her on stage for crying like, ahaha, you are crying! But starting from the one in Daegu, I'm gonna make sure to start consoling her from then on.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Chicago Mon. Chicago Mon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Chicago Mon입니다. I go by the name of Chicago Mon, who lives in Chicago. 오늘 보람님 나온다는 소식 듣고 응원하러 왔어요. I came to support 보람 after hearing the fact that she's going to be appearing on the show tonight. 혹시 해외 투어 공연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I wonder if you have a plans to go on an international tour anytime soon, because I would like to hear your voice echoing in the city of Chicago.
1: 시카고요. 해외 투어. 네. 저희 너무 가고 싶죠. 저희는 가고 싶어요. 뭐 불러만 네. 주시면 네. 뭐 얼마든지 가죠. 가고 싶죠.
0: Alright, she said, we'd love to. So please make an offer. 자, 여러분들 지금 공연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지금 섭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실까요? Is there a country you would like to visit?
1: 어디라도 한국만 아니면
0: If it's not Korea, then we'll be there.
1: 아니 이게 그 저희 네. 멤버들이 네. 그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여행 가고 싶다고 네. 아. 해외 여행 가고 싶어 막 이런 이게 뭔가 한국이 아닌 좀 해외에 가서 좀 그런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네. 뭐 어디든 저희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뭐 한국에서 이 고향 인천, 수원, 청주, 네. 대구 이 남은 도시들 너무 감사하죠.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We actually talked about this recently because we are longing to go on a trip together because it's about time we need to take some time to refresh ourselves. And El Remedadi says, please come to Australia.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Keep on supporting her.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오, 엘님인데요. 세 분, 네. 해외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see you guys through a vlog when you guys go on a trip to somewhere abroad.
1: 해외를 가야 브이로그를 찍죠?
0: 그쵸, 언젠가는.
1: 아니, 최근에 이제 부산에 갔을 때 네. 저희가 그 멤버들이랑 그 호텔 뷔페 가서 거길 예약해 주셔가지고 네. 호텔 뷔페 가서 막 밥을 먹었는데 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막 뷰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네. 되게 행복하게 막 먹고 즐기고 했는데 네. 잠깐 이제 그 해운대 바닷가 네. 근처를 이렇게 좀 숙소에서 왔다 갔다 네. 걸으면서도 아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그 내일 콘서트지만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 우리 놀았으면 좋겠다 아~ 이러면서 놀고 싶다 우리 막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무 가고 싶어요.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해외여행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future, they would like to come up with the content like that. And that comment just reminded her of the time being in Busan the day before their concert in Busan. And while they were dining at a buffet, they were having a time of their lives. And the time they were walking alongside the beach of Haeundae, they were feeling so elated that they just wanted to have some fun despite the concert being the next day.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대굴님의 질문입니다. Oh my god! Time ran out!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이고야, 나머지 질문들은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보람님 한 번 더 나와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1: 네네, 그럼요.
0: Oh, thank you so much.
1: 아, 대굴님 질문 궁금했는데.
0: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꼭 한 번 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소감이랑 앞으로 계획하냐면 오늘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아무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네, 네 참 오랜만에 발표한 저의 솔로 앨범 네. 빛의 반대편에서 정말 힘들게 녹음했거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아의 전국 투어 콘서트 5개 도시가 남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말에 들어가는 뮤지컬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0: Right.
1: 올해 저의 활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my recent album 빛의 반대편에서 Beyond the Light has been just released and I put in a lot of effort in it. So I want you guys to show much support for this song. And other than that, there's still 5 cities left during our concert. So come through if you have some time. And about the musical, well, once it's released, then please show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that one as well.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called 처음 그 자리에, the first time in the first place by 이보람.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long with tonight's special guest, 이보람. 이제 마지막으로 빠빠이 같이 하실 건데요. 3, 2, 1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3, 2, 1! 빠빠이!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our shining star today is Ascent, who is back with a brand new trac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아센트입니다.
0: 자, 한 분씩!
2: 한 분씩!
0: 우리 효원 씨부터.
3: 어, 타임 안 재시고 그냥 바로 인사하면 되나요?
0: 아니, 바로!
3: 약간 이제 아리랑을 하도 좀 와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0: 타이머는 좀 이따가!
3: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센트의 막내 효원입니다.
0: 와우!
4: 네, 안녕하세요. 어센트 레온이라고 합니다. 안녕.
5: 헬로. 안녕하세요. 어센트 리더 가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와!
7: 네, 안녕하세요. 어센트의 카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자, 우리 3월에 봤대요.
2: 3월이면은
0: 어, 꽤 됐네.
2: 꽤
0: 벌써?
2: 됐네.
0: 네, 꽤 됐네요.
6: 맞아, 반년 만이네요.
0: 꽤, 네. 네. 꽤 됐네요. 우리 네. 멤버들 잘 지냈죠?
2: 저희는 뭐 변함없이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0: 오늘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번 네. 컴백 의상, 안무, 뭐 뮤비
2: 아,
0: 와,
2: 네, 네.
0: 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아, 오늘 할 얘기 많아요. 아, So we've got a lot to talk about. It's been about 6 months since we've last seen the members. And yeah, like I'm loving the concept. I'm loving the song, but also I'm loving the music video.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today. But we do have to do our game as Hyun was trying to get on top of earlier. 우리 효원 씨가 아까 시간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네, 네 맞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10초밖에 안 줬잖아요, 피디님이.
2: 어, 네. 짧긴 했어. 맞아.
0: 짧긴 했어요. 아. 그래서 피디님 이번에 다시 20초를 줬어요.
2: 야, 더블이 됐어. 더블이.
0: 아, 더블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알죠? TMI 뭐 애교 뭐 좀 귀엽게 뭐 네. 아무거나 네. 어 좀 어필을 하시면 돼요. So they have 20 seconds because last time PM only gave them 10 and it was she agreed it was a little too short. And so we're going to be doing 20 seconds today and we're going to be going from the opposite. So Kaya's going to get a chance to start today. 우리 Kaya 씨가 시작으로 자 알죠 이제 원래는 우리 효원 씨까지 가는 건데
2: 네네.
0: 의리 게임으로 뭐 알아서
8: 뭐,
0: 하시면 돼요
2: 가보자.
0: 혼자 하셔도 되는데 네. 아니, 어. So yeah the whole point of it is to get uh-huh. everybody in 20 seconds but I mean it's up to the members so they can do what they want with that and Kaya's gonna start off 자 준비됐어요?
8: 네,
7: 네.
0: Alright, Q
7: 안녕하세요 저는
0: 끝났다.
7: 네, 카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희 부모님 보고 계세요.
6: 아니, 이거 그룹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2: 아니야,
6: 괜히 소개했으니까.
2: 지금 시간이 없다고.
6: 우리 지금 7개월 만에 앨범 나왔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2: 효원이 어머니 듣고 계시죠? 아, 가람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4: 네, 레온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2: 효원아, 미안하다.
3: 저희 부모님 지금 보고 계신데.
6: 너 누구야?
2: 효원아, 미안하다.
3: 저요? 어. 시간 지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4: 아까 이거 시간 안 지냐고 너가 물어봤잖아.
2: I'm over.
0: So apparently, Hyun's parents are listening at the moment.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So hello to all the parents who are listening. But it looks like the members were definitely taking their time. Kaya took his time to say hello. And then Jay, of course, was like, wait, what?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supposed to start introducing our team? And then he tried to waste as much time as possible, even though everything started to speed up. We did not end up getting to Hyun. 자, 만약에 시간이 갔었다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3: 딱히 있진 않았습니다.
0: Oh, okay. So he didn't necessarily okay, okay. have anything to say. But we have everybody warmed up and now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the keywords for today. 오늘 우리

0: 씨가 마지막 얘기를 못했으니까 If I die tomorrow 아니면 Ascent 생존일지 아니면 TMI 아, 수집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할래요?
1: 한번 골라봐 골라봐 보세요 다 골라봐
2: 생존일지가 뭔가요?
0: 오 Okay, so survival diary is one he's gonna go for.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뮤비를 보면 네네. 좀 재난 영화 느낌이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재난 영화의 좀 테마로 만약에 멤버분들이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 효원 씨는 무슨 역할 할 것 같아요?
2: 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의사 역할 할 것 같습니다.
3: 혼자 멋있는 거 다 하려고
1: 의사 역할을
0: 의사 역할. Okay, so because the music video feels kind of like an apocalyptic type of a music video, we're asking them if they were in that type of a movie, what kind of role they were going to be playing. I asked Hyun who he would play. He's like, I'm going to be playing the doctor that Remember, saves yeah. everybody.
1: Doctor.
0: Okay. Doctor. 자, 그러면 아무리 위험해도 멤버분들을 먼저 챙길 것 같은 멤버.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2: 전부 아, 다 그렇겠지만
1: 네. 위험해도 누구를 챙긴다면
3: 저죠.
1: 아니, 눈빛이 왜 그래요? 아니, 눈빛이 왜 그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 멤버야 그렇다 쳐. 아, 멤버야 호스트잖아.
0: 제가 가랑실을 너무 오래 하나 봐요.
1: 너가?
0: 아니 왜냐면 가랑씨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역할이기는 한데. 가위바위보에서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좀 열어보고 물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1: 아, 왜 그렇게 된 건지.
0: 어떻게 된 건지.
1: 아, 사실 저도 이제 촬영이 중간에 되면서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아, 너무 감사했죠.
0: 네네네네.
1: 감사했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저건가 약간 걱정도 했고 가장 좋아했던 건 저희 아무래도 부모님이.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어, 네, 너가 주인공이라서 좋더라.
0: 오케이. Okay. So Karam says that he probably would, but I was like. I hesitated a little bit. He's like, I understand getting this from my members, but why? Why is our host doing this? And I was like, I think I've seen you for many, too many years. But and I was also kind of teasing him about the music videos. Like, how did you end up being the one that sacrificed yourself in the music video? He's like, I found out when we got there and the director made the decision. His parents were happy, though, because he was the main character for that.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Who thinks that they actually would survive the longest in a apocalyptic situation? Yeah. So 만약에 진짜 재난 영화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나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4: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정확히 기간을 제가 어떻게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멤버들 중에선 제가 가장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재난 시에는 아무래도 좀 의식주의 영향을 많이 특히나 더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위도 더위도 좀 많이 안 타는 편이고 음식 같은 것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배탈 같은 게 안 납니다.
1: 맞네.
0: 그런
1: 인정할 수밖에.
5: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 예 반론이죠.
5: 저희 멤버들마다
1: 정말
5: 제 각각이거든요.
1: 제 각각.
5: 방금 이제 우리 카이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의식주의 이제 그런 걸 신경 성격이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아요.
1: 이유는
5: 근데 그 이유는 뭐냐?
1: 이유?
5: 뭐 상서비만큼 추위를 덜 타서 아니에요.
1: 아니에요.
5: 잔머리를 써서
1: 잔머리.
5: 어떻게 해서든 저는 살아남을
1: 한국어로 이제 JQ라고 하죠. JQ.
5: 그렇죠.
1: IQ 아니고 JQ.
5: JQ.
1: 잔머리. 에이.
0: Yeah. Okay, so Kyle says that he thinks he's going to live the longest in any of those like more dramatic situations. And the reason is because he's pretty oblivious to what's going on around him. So he doesn't get cold very easily. He doesn't get hot very easily. And if he eats anything, he doesn't really get sick as well either. So he feels that in just that endurance, he'd probably live the longest. But Jay's like, no, hold on. I mean, for that, I understand that. But for me, I think I'm going to live the longest. And the reason is because apparently, according to Karam, Jay has his own way of thinking. It's called JQ. And he's really good at kind of reading the room really quickly. And he would be able to use his brain to kind of go back and forth and get a chance to survive the longest. Very interesting. Mm-hmm. 자, 그러면 좀비 세상이 됐다면
1: 좀비
0: 누가 제일 먼저 물릴 것 같아요?
6: 누가 제일 먼저 물릴 것 같아요?
1: 제 생각엔 효원이 같아요.
4: 저도 효원이 같습니다.
1: 가장
5: 저도 효원이 같아요.
1: 이유는 What is the reason?
5: Yeah.
7: 효원이는 어.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예요.
5: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7: 내가 물 나는 어. 가면 안 될 걸요?
2: 아, 이렇게 아프려나?
7: 한번 해볼까요?
5: 아, 난 괜찮을 거야.
7: 어. 안돼, 큰일 났어.
5: 저는 다른 이유예요. 저는 다른 이유예요.
4: 그 효원이랑 어. 저랑 둘이 약간 제가 해병대 나오고 효원이가 그 아, 특공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거 가지고 투닥거릴 때가 있는데 만약 좀비가 있는 세상에서 제가 효원이한테 만약에 야야 위험하니까 나가지마라고 하면 효원이는 왠지 아 역시 형은 해병대 나와가지고 그런지 막 겁이 많네요 형. 저는 괜찮아요. 저는 특공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그러고 돌아댕기다가 꼭 물려가지고 네. 올 것 같아요.
7: 한국어로 하면 이제 까분다라고 하죠.
4: 네, 까분다가 물릴 것 같아요.
5: 그리고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진찰하다 물리는 거야.
2: 아, 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7: 아, 성형외과였어?
4: 아,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피부 미용 쪽이었구나. 오케이. 네.
0: So, so, Hyun was the one that was chosen by the members, and they just had a full-on conversation about this. I love how the members are so close that this comes out. Okay, so Hyun is very a very curious individual. So even on a daily basis, he is very curious about certain things. And so Karan was like, I think he's gonna just be like, nah, watch. I'm like, even if I get bit, I'm gonna survive in a zombie apocalypse, and he's gonna find himself that way. But Kaya was saying something very different. He was saying that since both of them came out from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s serving a pretty harsh terrain areas, it seems like they like to bicker about, you know, who's better. And so when they do that, there's he feels that in the situation, like if Kaya's like, no, it's dangerous, don't go outside, he's gonna use that in that conversation and be like, it's because you're afraid, trust me, I'm gonna be fine. And then he's probably going to get bitten in that kind of a situation. And then of course Jay was mentioning that, you know, he wanted to be a doctor in a apocalyptic situation, and he's probably gonna get bitten while he is trying to help others. And he's like, no, I was gonna be a plastic surgeon. Doctor. For that, okay. We need to move on to our next keyword. 우리 다음 키워드를 할 건데요.
1: 좋습니다.
0: 우리 레온 씨 뭐 할까요?
1: 레온.
6: If I Die Tomorrow 돌아왔으니까.
0: 자, 본인 곡 소개 담당이요?
6: 곡 소개 담당이요?
1: 저희는 모든 멤버가 곡 소개가 가능합니다.
0: 네.
1: 네. 레온이 해봐.
5: 해봐요.
6: 네, 이번에 저희가 9월 3일에 선공개로 이제 엠넷에서 선공개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9월 4일날 컴백을 했는데 If I Die Tomorrow라는 타이틀곡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1: 네.
6: 네, 이 곡은요 이제 저희가 전작에서는 나 본인 스스로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 다음 곡으로는 저 나뿐만이 아닌 이제 상대방을 이제
1: 위하는
6: 상대방을 더 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곡으로 내용의 곡으로 돌아왔고요. 이번 곡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0: 와우.
1: 그래도 한국어 되게 잘하지 않아요?
6: 한국인이에요.
1: 영어 엄청 잘하니까.
0: Okay, so Leon is able to jump in to say that they were able to do their pre-comeback stage through Mnet on the 3rd, and then on the 4th they were able to make an official comeback with If I Die Tomorrow. Mm-hmm. And if before they were focusing a little bit more on me, myself, this one it's supposed to be to uplift others in the track as well. So let's talk about the music video. 우리 뮤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좋습니다.
0: 일단은 뮤비는 그 정도의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멤버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상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그쵸? 하고
1: 네.
0: 그 느낌을 내려면 네. 이제 현장에서 막 바람도 억지로 막 불기도 해야 하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1: 연기도 많이
0: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다른 뮤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 있었죠.
1: 난이도가 있었던 것도 뭐 약간 새로운 시도
5: 많이 했어요.
1: 뉴 챌린지.
5: 뉴 챌린지. 예. 예. 같은 얘기였어요, 저도.
1: 오케이.
5: 이게 뭐냐면 저 처음 해 봤어요.
1: 처음 해 봤지.
5: 그런 이제 어쨌든 뭐라지? 제가 공부를 해 봤거든요.
1: 볼륨 매트릭스.
5: 볼륨 매트릭스 캡처라고 해 가지고 조금 그런 CG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이제 그 언어거든요.
0: 네네.
5: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첫 시도를 이제 해 보기 앞서서 어떤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런 동그란 핸드폰으로 한 몇백 개가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를 막 다 찍고 있어요.
7: 안에서
5: 찍으면서
7: 연기도
5: 표정,
7: 하고
5: 연기, 눈빛, 뭐 행복한 표정, 우는 표정, 신나는 표정 이런 걸 다 입력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7: 네. 되게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네. 되게 많았어요.
0: 그러니까. 네. Okay, so in the music video, there's a lot of computer graphics, and obviously this means that the members are also going to have to do a lot more for the music video shoot. And so what happened was, they used a little bit of AI in this as well. And so with the to build that into the music video, the members actually had to go into this studio that had hundreds of cameras that are just surrounding them. And what they did was they were capturing different features of the members, and that would end up going into data, and that data was later used into the music video as well. So I have to ask, because Karam, you were a really big part of the music video. Why on the 탄 거잖아요.
7: Wire요?
0: 네.
7: Wire를 예 뭐 비슷한 걸 탔어요. 예 비슷한 걸 탔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TMI인데 그 카이리가 엄청난 액션 동작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0: 어, 네.
7: 안 나오더라고.
8: 하나도 안 나왔어.
7: 얘 낙법도 치고 막, 네. 막
9: 진짜 열심히 뒤에, 구르고
7: 막 그 그 네. 무거운 의상으로 막 뒹굴고 네. 뛰어다니고 막 다 했는데 많이 잘렸어.
8: 대표님한테 얘기했잖아.
4: 표정뿐만 아니라 어쨌든 액션. 액션 같은 저희 모션을 직접 따야 되기 때문에 제 모션을 따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제시를 이제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주면은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는 걸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다 같이 뛰는 거 넘어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나고 막 구르고 이런 것도 직접 다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가람이 형이 이제 운 떨어지는 운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역할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형이 막 바지에 막 액세서리 같은 게 뭐가 많이 저보다 더 많이 달려 있어서 아 이거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약간 너 그 뭐 체육 쪽 그렇게 학교 나왔으니까 좀 이런 거 좀 못하나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야 카이라 너는 뭐 낙법 이런 거 못하냐 너 어릴 때 유도 이런 것도 좀 했었다며 그러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났어요.
7: 하나도 안 났어.
5: 대표님이 okay. 시켰으면서.
0: Okay, so it seems that Karam was not necessarily in a wire, but something similar. But he had to run a lot. But he's saying that Kair actually had to do a lot more than he did. So what happened was, is obviously this is like an apocalyptic situation, and then the director was needed all that information and all that data. So they were making them do this in the studio. So that, like he had to act like he was you know picking up the members and stuff like that. And originally Karam was supposed to be the one that was supposed to like roll out of the way because you know the gem is falling, but he had too many accessories on his clothes, and so they decided that they wanted to go with another member. And then their CEO was like, "Kai, don't you do well with using your body? So like, how about you do it?" He's like, "Okay." And so he was like rolling around and jumping over things, and he literally was like, you know, kicking it, and they used none of it. So, use none of it.
8: 대표님.
0: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하인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꼭 이제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It seems that we need to jump into our TMI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So let's go into our TMI, and we need to ask, as you guys were getting ready for this particular comeback, who took the longest to kind of get into character? 사실 우리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 약간 그 캐릭터화를 해야 되잖아요.
7: 그쵸? 네.
0: 좀 컨셉이랑도 그렇고 이제 뭐 안무도 메스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번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그 캐릭터화가 되게 가장 오래 걸렸던 멤버 있었을까요?
7: 아, 이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0: 그렇죠. 이번 컴백의 컨셉이나 뭐 이렇게 좀 안무를 못 외웠다던가 아니면 뭐 노래 녹음하는 과정에서 좀
7: 그러면 약간 클래식하게 네. 손가락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0: Very classically, we get to point out. 자, 그러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효원 씨, 어?
7: 왜?
0: 이쪽에서 효원 씨가
8: 거기 왜요?
0: 왜요?
9: 거기 왜요?
0: 왜요?
9: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녹음을 할 때 아무래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도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원래 노래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맑기보다 뭔가 좀 약간 좀 지친 듯한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표현을 잘 해야 됐는데 되게 약간 미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Kaya says that for him personally.

0: in the recording process, because he does have a really nice high falsetto, it was hard for him to kind of bring his tone down a little bit to match the song as well. Jay, what about you? Why?
1: 아, 그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 이 앨범을 거듭하면서 만들 때마다 그런 연구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그렇고 안무를 저희끼리 연습할 때도 그냥 막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어떻게 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뭐 약간 머리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캐릭터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Okay, 네. So Jay says that overall for him, he always tries to put a lot more effort into kind of mindsetting himself into what he's going to be doing for the comeback. So for him, that's a lot more work than just kind of memorizing everything and then doing that. 자, 일단 두 분이 요원진을 얘기를 했네. 왜요?
2: 너무 귀여워요. 일단 너무 귀여운 게 약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빨리 외우는 편인데 다른 멤버들이 되게 빨리 외워요. 아. 그래서 되게 빨리 외우는데 혼자 약간 한 번씩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귀엽고
0: okay.
2: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애쓴다, 열심히 해준다, 그래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캐릭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Okay, so all the members are extremely quick on learning choreography. Hyun. Just a little bit slower. And because of that, Karan thinks that it's just the cutest thing ever. Whenever he sees him every once in a while, just kind of over there in the corner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o the next choreography. And he's doing his best. And that's why it makes it even more cuter. And so that's why he was able to choose that as well. We do have a lot to cover for today. So right about now, we do get a chance to listen to them sing live. But I do know that somebody has officially is in charge of introducing the track. So who would that be? If I Die Tomorrow, 원래 곡 소개 담당 누구예요?
2: 저 원래 곡 소개.
3: 원래 누구야? 카일이 아니야?
4: 형이었을걸요?
3: 아 진짜.
2: 아니 저기.
0: 잠깐만.
2: 방금 잠깐만. 형이었을걸요? 아 진짜? 이렇게 됐어.
3: 아, 진짜?
2: 형은 어떻게 할까? 너가 정해줘.
5: 어떻게 할까요, 형?
2: 너가 막내니까 너가 골라줘. 너가
1: 스틀로즈는 내가 했었거든.
5: 맞아요.
1: 그럼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렇지.
5: 럼미즈 누가 했어요?
1: 럼미즈 누가 했어?
6: 제가 했어요.
5: 스윗데빌 누가 했어?
1: 스윗데빌 누가 했어?
2: 내가 했어, 내가.
6: 스윗데빌 제가 했어요, 형.
1: 스윗데빌 누가 했다고?
7: 공식적으로 저희 공식적으로 담당이 없는 걸로
1: 하겠습니다. 동무 누가 했어?
7: 공식이 없습니다.
2: 이번 거 소개하고 싶은 사람.
1: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카일이 아니야?
2: 제가 카일이가 하고 싶은데.
6: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2: 너 청자켓 입었네 오늘. 너 해야겠다.
8: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If I Die Tomorrow라는 곡은 일단 컨셉 자체는 저번 이제 컨셉과 이어서 이제 Still With You라는 앨범에 일단 수록이 이게
6: 되어 있고요.
8: 네, 되어 있고요. 일단 그 희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나더라도 혹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늘 너의 곁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좀 희생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던 신트팝 이 결합된 그런 곡입니다.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또 곡 자체도 되게 약간 댄스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댄스곡이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해야 또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노래이니만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뒤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렇게 터트려주는 구간도 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재미와 이제
7: 듣는
8: 재미가 다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오, 잘했네.
2: 진짜 너무 잘한다.
1: 아니, 하고 싶어 했네.
2: 하고 싶어 했네.
7: 이런 거 갑자기 시키지 마세요.
0: So first of all, the members actually had a full-on discussion of who's going to do the introduction of the song. They did not choose, and they had this like mini argument of, I did it last time. No, I did it the time before. So they literally went through all of that. But Kai ended up doing it for today. So this is off of their Still With You. 라이브 준비해줘요. 라이브 오늘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거예요.
2: 알겠습니다.
0: Okay, so the song is all about sacrifice, and it is a modern synth pop track. It is a dance song, and obviously like a perfect dance track, there is a climax towards the end. So it builds with the lyrics, but also the choreography and the song as well. So you get a chance to enjoy that. I hope that everybody's ready. 준비됐을까요?
2: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yeah. Music. Cue.
2: Cue. Let's go. Let's go. Jay. Woo. 애드립.

0: 브라보. 브라보. We have a set in the studio.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잘할까요? 아,
1: 앉았기 때문입니다.
2: 정답. 정답.
0: 아, 정답.
2: 정답. 맞습니다. 춤추면서 하면 조금 힘든데
0: 아,
2: 앉아서
0: 그래요.
2: 하니까
0: 앉아서 하면 그냥 아, 네. 아, 그렇구나. Okay. I was like, how are you guys able to sit down and sing this song so great? I was like, because we're sitting down. If they dance to this, it's a little bit harder, but because they are sitting down, it is a little bit better. And we are getting a standing ovation in the chat at the moment. So as we continue on, of course, in part two, you know that we love to hear some really random answers to some really random questions. 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요. 자, 가람 씨.
3: 네.
2: 네네.
0: 더 싫은 상황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2: 네, 싫은 상황이요.
0: Yeah, 알겠습니다. You have to tell me what is more upsetting.
2: Yep.
0: Other idols flirting with your fans or your fans flirting with other idols? 다른 아이돌이 우리 팬덤이랑 플러팅 날리기 아니면 팬덤이 다른 아이돌에게 플러팅 날리기?
2: Another idols?
0: 어? 어. 플러팅 하는 거요?
2: 어.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2: 네. 오. 오. 물어볼 것 같아. I have a question. Why did you do that?
0: Why did you do that? 어, 근데 Why did you do that? 팬분들이 막 다른 아이돌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요?
2: 그거는 그래도 저는 제가 에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에피들이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이 우리 에피들을 이제
0: 내가 지켜야 된다.
2: 어, 누군가가 막 끼를 부리면서 막 이렇게 윙크를 하고 막 come here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악몽 꿀 것. Maybe I nightmare.
0: Okay. So I was like, well, you're okay with the fans flirting with other idols? It's like, I mean, I love my fans, so it's fine. I mean, it's okay. But like, if somebody wants to try to, you know, approach them, then I'm going to be getting really protective. So it seems like the fans are also answering this as well. Oh, okay. Interesting. Jay, you're next.
4: You're next.
5: 뭔가요?
0: Which member is a pro at the office life and acts the most charming towards managers and your CEO? 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에게 애교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생활 만렙 멤버는 누군가요?
6: 사회생활.
5: 아, 여기 중에서?
0: 네.
5: 오,
6: 어렵다.
5: 대표님한테요?
0: 아니 뭐 대표님이 됐던 네. 뭐 매니저님들이 됐던 뭐 네. 어디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됐던 찹 갈 때던 방송국 갈 때 뭐 PD님들한테던
5: 어 누구든
6: 네. 사회생활
5: 아
6: 어렵다
0: 진짜 저런 성격이 아닌데
5: 저런 성격이 아닌데
0: 갑자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정말 막 사회생활만 어 막 사회생활 만렙
5: 아 진짜 솔직하게
0: 네
5: 없는 것 같아요.
6: 날카로웠어.
5: 진짜 없어요. 진짜 솔직해요.
0: 없어요,
5: 저희는 예, 막 여기선 이런데 저기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앞뒤가 다르거나
0: 그러니까 한결 같다.
5: 한결 같아요.
0: Okay. 예. So he says, "Can I be completely honest?" I said, "Of course." It's like nobody. we are as transparent as it can be. Back forward everywhere. We are always the same. That is actually quite reassuring.
1: 아니, 저희는 모두가 사회생활 잘합니다.
0: 아.
2: 맞아. 사회생활 모두가 잘해요.
1: 못해서 네. 똑같다가 아니고요.
0: 아, 우리 레온 씨가 또 설마 다들 야. 반대로 생각할까 봐. 오케이. 네. So 레온 씨
5: 잘해요.
2: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5: 다 막
0: So 레온 씨
5: 잘해요.
0: Just in case anybody was freaking out about them like misunderstanding it. No, they're good. They're all good. 네. At
2: 옆에서 제이가 잘해요.
0: 잘해요.
2: 잘한다.
0: Okay. 자. Speaking of Neon, you are going to be next.
1: Okay.
0: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네. 동안 네. 한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So from now for 24 hours, you have to choose a member that you have to walk hand in hand with.
1: 화장실도요?
0: Yep. hand in hand for 24 hours.
2: 진짜 이 질문에 대답하기 가장 힘들 것 같은 멤버한테 잘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1: 저죠.
2: 왜요? 아니 옆에서 효원이가 저죠.
1: 전우죠.
2: 아 전우죠.
5: 오랜만이네요.
2: 오랜만이네.
0: So apparently Neon is the member that is the hardest that to answer this question. So it's a perfect question to ask him.
1: 근데 이거 있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조금 힘들 것 같은 멤버는 있기는
5: 하게. 아 근데 두 개 다 들어오면 안 돼요? 좋은 멤버, 싫은
0: 좋은
5: 멤버.
0: 좋은 멤버, 싫은 멤버. 오케이.
3: 알 것
0: 좋다,
3: 같지?
0: 좋다, 좋다. 오케이. Okay. So who would be the easiest?
3: 아닐 수도 있지.
2: Don't be nervous. Don't be nervous. You.
3: I know. I know.
6: 왜 그래?
5: 기가 빨리겠어.
0: Who is the hardest? 제일 힘들 것 같은 멤버.
1: The hardest?
0: Oh, the hardest.
1: Honestly, it's Jay.
0: It's Jay. Okay. Okay, he's the hardest. Okay, who's the easiest?
1: 아, 이지한 멤버가 없는데요. 아, everyone's hard.
0: Everyone's hard.
1: Well, if I have to choose, 아, 가람이 형 하겠습니다.
0: Okay, 가람. Okay, 가람 would be good. 어,
2: 봤냐? 봤냐?
5: 가람이 형이 제일 불편하다고.
2: 아니야.
1: 아무것도 안 뽑힌 나랑 효원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3: 무슨가?
1: 이름이 언급된 멤버들.
0: Kyle is like, oh, not being chosen for this, I think is the best. Okay. Kyle, you are next for the question.
3: 근데 제이 형이 약간 좀 속상해.
1: 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게 해주면 안 돼요?
0: Oh, okay. Why did you choose Jay as the worst?
1: 그러니까 형이 그 다한증이 많아서
5: 제가 손에 땀이 많습니다.
1: 물리적으로 좀 오래 잡고 있기 힘들겠다.
0: Okay, okay. So the reason why he says just so that nobody ever misunderstands the situation, Jay has sweaty hands. So he feels that it's just going to physically be hard to touch his hand for 24 hours. Okay. So, Kyle, which member would have total main character energy when walking in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어도 괜히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올 것 같은 멤버.
5: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 카이리한테. 왜 이게 있어 좀 있어서?
5: 있어요.
1: 대답하고 싶었구나.
3: 카이리가 끝나고 형 대답했어.
1: 비가 올 때 약간 청춘 영화 주인공 같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카일 씨가 만약에 이제 연습실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멤버가 걸어왔는데 비가 갑자기 와요.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마치 청춘 영화처럼 그래도 좀 멋있을 것 같은?
2: 좋은 거잖아.
0: 일단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3: 제가
0: 거예요.
3: 일단 전제를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그나마라는
0: 아, 그나마.
3: 전제를 깔아두겠습니다.
1: 왜 그나마야?
3: 그나마라는 전제를
0: 그나마.
3: 깔아두겠습니다.
0: 그나마. 오케이.
3: 네, 저는 어쨌든 이제 멤버들 이제 쫄딱 젖은 모습도 다 본 멤버로서 그나마
1: 봐봐 이거 다들 기대는 안 아예 모르 뭐 아닌 척하지만 다들 기대는

0: 기대하고 있어.
1: 그나마
2: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1: 지환이 형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 비 오고 많이 젖으면은 이제 뭐 얼굴 머리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젖잖아요. 그럼 옷이 막 몸에 다 들러붙잖아요. 근데 형이 몸이 진짜 좋아요. 근육질 몸이다 보니까 뭔가 딱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막
0: 근데 그거 청춘 영화라니까?
2: 왜 그래요?
3: 청춘의 몸 좋을 수도 있죠, 왜요? 약간
4: 체육부일 수도 있죠.
1: 예, 체육부장 느낌으로. 왜냐면 오케이. 다 경박스럽게 뛰기 때문에 비 오면 이러면서
3: 기억나.
4: Okay, so Kyra says that he has to put in the fact that you know. Out of the members, because he doesn't want to say that the, you know, the, he doesn't want to inflate their ego too much. He says he's going to go with Jay, and the reason is because obviously not only their hair and everything is going to get wet, their clothes is going to get wet too, and he has the better physique he feels, and so that's why. Hyun, you are going to be the next person to get a question for today. 이것도 둘 중에 하나 더 짜증나는 상황을 얘기해 주면 돼요. 싫은 상황.
3: 네.
4: Okay, so it's annoying, but it's true, so you can't deny it. Versus, you know to your core it is wrong, but everyone agrees it's right and takes that side. 자, 진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Versus,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줘.
0: 와, 미쳐버리겠다.
4: 뭐가 더 짜증나요?
5: 둘 다 짜증나는데?
4: 그쵸? 뭐가 더 짜증나요?
0: 물 좀 먹어야겠다.
4: 맞는 말이라 반박 불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는데 맞다고 다들 편 들어줘.
3: 두 번째가 더 짜증이 나죠.
4: Okay. 예. Okay. So he feels that the second one, the latter, well, would be the one that would be the most upsetting.
0: 혹시 그러면 그런 적이 있었니?
5: 있었네요.
4: 잘 잡아냈지. Have you ever had this happen to you before? And he was like,
3: 아니 제가 로딩이 좀 늦어요. 근데 없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면은 반박 안 하죠.
0: 그치,
3: 맞는 말이면 그치. 네 하고 그냥
5: 할 말이 없으니까.
3: 네, 맞는 말이니까.
0: 어머니가 수긍이 엄청 빠르고 인정을 엄청 잘해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4: Okay, so he's like, no, my loading just takes a long time. There's never been a situation, but he feels that if it was a situation where if it was true, he would just agree that it's true because there's not much he can say after tha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some more music.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질문이나 또 메시지가 있으시면 더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green light, yellow light, and red light as our next track. 편의점 앞 신호등,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with more of the show. 따라갈까?

0: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1: All right, it's part three of our interview today with Ascent, but we actually have a lot of great questions coming in.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정말 빠르게 카일 씨 작사, 작곡, 노래 비하인드를 좀 풀어줘요.
2: 아, 비하인드요? 아, 이거 몇몇 에피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이제 저희 멤버들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3: 뭐예요?
2: 이 노래가 이제 좀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따뜻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되게 티감성이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인 조언 말고는 약간 그런 감성적인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에피 분들께서 그동안 저한테 써주셨던 편지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셨던 메시지들을 다시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제 저한테 해줬던 이제 응원의 문구나 약간 위로해줬던 글 중에 좀 예뻤던 글들,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문구들을 이제 제가 조금 제 스타일대로 조금 이제 수정을 해서 손을 조금 봐서 가사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1: Oh, that's so sweet. Okay, yeah. So Pika asked about how he wrote the lyrics for the song that for the album, which was I'm Thinking About You. And he says that he's a very tea person, and so he's really bad at being uplifting. And so what he did was he went back through the fan letters, and he was able to look at some of the phrases that were very uplifting for him. And so he kind of mixed and matched those a little bit, and then put it into the song. That's actually really sweet. So in part three, we have our relay drama. 이거를 그냥 하나씩 뽑으시면서요.
4: 네. 네.
1: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3: 알겠습니다. 네.
1: 대부분 대사예요.
4: 대사.
1: 드라마 대사예요.
5: 드라마 대사.
1: 네. So we get a chance to see them act out drama things. Okay, who want first?
6: 저도 저희가 했어요.
4: 이게 알았어. 다들
5: 네, 뽑아 볼게.
4: 다들 연기를 했던 친구들이야.
1: Oh, yeah. So everybody's done acting before. 상황을 보고 그걸 이제 해 주시면 돼요.
6: 누가 먼저 하나요?
4: 좋아 좋아 오케이.
1: 자 우리 효원 씨
6: 읽어드리면 되나요?
1: 예. Yeah.
6: 자 지금 상황이 자 복권 번호를 다 맞췄는데 어제 그 복권을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1: 자
6: 그때 나의 대사는?
1: 그러면
4: 너의 대사는? 너가 하는 거야.
5: 너가 네. 하는 거야.
6: 헐.
5: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이 상황인
6: 거기서
5: 거야.
6: 거기서 몇 마디 더 하겠죠. 근데 이거는 비방어니까
1: 뭐야? Okay.
4: 아 리얼하네, 리얼하네.
2: 아 현실적이다. 진짜 연기다.
1: He just realized he threw away winning lottery ticket, and that was his response. And he's like, "There's probably some other words, but it's not. It's too colorful for a radio." 자, Leon, what is yours?
2: 어 멤버들이 나만 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대사는
6: 걸려버렸다.
2: 어 그때 나의 대사는
6: 내 밑으로 집합.
5: 뭐라고?
2: 내 밑으로 내 위로 다 집파. 본인 빼고 다 집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4: 군대
5: 군대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He's gonna call everybody to attention if he found out that they were in a group chat without him. Okay, Karan, what is yours?
4: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멤버를 마주했을 때 나의 대사는
6: 누구세요?
4: 에라이 그러니까 이 네?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 what the
5: what the
1: okay.
5: 감정이 좀 이렇게 여러
1: okay, 감정이 좀 올라왔다. So all the members have forgotten him. That's what he would say if Karam came back and he found out that nobody remembered him. Kiju, what about you?
5: 제가 뽑은 건 말이죠.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자,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4: 질문 있습니다. 비싼 옷의 가격 측정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5: 3천만 원 정도라고 칩니다.
2: 잠깐만요.
5: 큰 맘을 먹었으니까.
2: 3천만
5: 원이요?
2: 3천만 원
5: 먹었으니까.
2: 떡볶이.
5: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예요.
1: 네.
5: 떡볶이 국물을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대사는?
4: 흰 코트인데.
6: 트름하셨어요?
4: 아니 잠깐만 잠깐만
2: 대사는?
4: 대사는 말을 해줘야지
2: 대사는?
5: 말이 안 나오는
4: 아,
5: 거죠
4: 말이 안 나오는
5: 네. 아, 3천만 원짜리니까
4: yeah, 3천만 원짜리
1: So a member has borrowed a very expensive they're thinking about like a 3K shirt and then they were able to put 떡볶이 juice on it and that was his reaction Okay Kyle what about you?
2: 저는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다 잘려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 라고 물을 때 나의 대사는
3: 제 생각보다 머리가 좀 짧게 된 것 같은데. 아뭐 군대나 가야겠다. 뭐.
4: 진짜 카이리스럽다. 진짜 okay. 카이리스럽다.
1: So he says he probably just like say I think I need to go enlist again because of his hair being so short.
4: 저 진짜 죄송한데 요거 똑같은 거 제이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미용실 한 번만.
7: 미용실에서 다듬어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 보니까 머리가 바짝 다 잘려 있었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에서는
4: 지금 너 머리를 카이리처럼 만들었어.
7: 마음에 드시죠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앞에서는 싫은 티를 못 내요. 아, 성격상 okay. 못 내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혹시 근처에 머리 잘 자르는 샴푸 혹시 파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2: 잘 자르는 샴푸 금방 자라는 샴푸
1: okay, so he's probably going to be asking if there's any shampoo that they sell in the area or there that would help his hair grow back. Very interesting. Very, very interesting.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팬분 중에 한 분이 떡볶이 국물 흘리는 것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운한 게 왜 혼자 먹으러 가니? 아~ 저도 그거는 좀 약간 공감이 됩니다.
4: 진짜
1: 흘리는 것도 좀 그런데 혼자 먹으러 간 게 더 서운한 진짜? 것 같아요. 네.
7: 그 3천만이 비싼 옷보다.
1: 네. So yeah, on top of that, I kind of agree with this listener. I would be really upset if they went to go eat by themselves.
4: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1: 네, 혼자 먹으러 간 게 더 서운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예상치 못했네.
1: Is there anything that we can look forward to now that you guys have made a comeback?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고 좀 기대할 만한 뭐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계획?
2: 일단 저희가 이번 컴백을 하고 나서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 okay. So there's actually a lot of things that they are in the process of scheduling, but nothing has been set in stone yet. So I'm guessing that if we follow all their socials, we'll probably be getting the update. 그러면 뭐 모든 SNS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그런 공지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가겠죠?
4: Of course.
1: So yeah, if we're following everything, then we can definitely take a look at that as well. 어쩌죠?
4: 왜요?
1: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길까요?
4: 뭔데요?
7: 뭐요?
1: 시간이 다 됐죠.
2: 시간이 됐구나.
1: 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4: 한 시간 끝났어요?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4: It's so fast.
1: It's so fast. 매번 오실 때마다 너무 빨라요.
4: 진짜 그냥 매번 오면은 멤버들하고도 추억도 쌓고 이제 같이 이제 호수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다음에 또 꼭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1: 아유, 우린 당연해요.
4: 아니, 그냥 이게 이렇게 또 저희를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1: Okay. 네. So yeah, he was saying this earlier too that they're just really thankful that we were able to call them when they made their recent comeback and he always loves to come in and make some new members with us every time he's here. So always glad to have everybody here as well. So don't forget to show much love to Ascent and their recent comeback of If I Die Tomorrow.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my Low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ay goodbye with, and we'll definitely see them next time. Tommy Bile, bye!